수재천 1장과 4장 함께 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토포필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장소라는 뜻에 그리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토포필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장소라는 뜻의 그리스어 토포스, 사랑이란 뜻의 필리아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토포필리아가 있습니다. 원래는 특정 장소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개념으로 쓰였는데요. 그 좋아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자신의 기억이나 어떤 감정과 연결돼서 특정...

수재천 1장과 4장 함께 하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토포필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장소라는 뜻의 그리스어 토포스, 사랑이란 뜻의 필리아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사람마다 저마다의 토포필리아가 있습니다. 원래는 특정 장소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 개념으로 쓰여질까 하고 궁금해 보기도 하면서 오늘 산책길 문을 열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산책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로 참여하는 덩덕쿵 앱이 열려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안부 인사, 응원 메시지 모두 환영합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웃도드리 골랐습니다. 웃도드리는 밑도드리를 한 옥타브 위로 연주하면서 약간의 변화를 곁들여 연주하는 음악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피리와 아쟁 두 악기의 조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곡인데요. 정재국의 피리, 김한승의 아쟁 연주, 웃도드리 감상하시겠습니다.

강한 가락에 더해서 아쟁은 주요 골격음 위주로 연주해서 풍성한 음향을 만드는 역할을 했네요. 마들제님께서 오늘 가장 먼저 오셨어요. 오늘은 마들제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함께 길을 걸어가는 길 동무들이 산책지기님과 나누는 사연을 모아서 책을 만들어 보면 어떨지요. 옛날 연애편지 쓰던 시절로 돌아가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길을 걸어가는 길 동무들 모습이 향기롭습니다. 연애편지를 쓰던 심정으로 길 동무들이 산책지기님에게 편지글을 써주시면 산책지기님과 아이들이 열심히 편집해서 무언가 작품을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아, 마들제라는 곳이 이런 생각을 싹트게 하는 곳이군요. 참 좋은 생각입니다만 그걸 읽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걱정은 좀 되네요. 네, 좋은 생각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입니다. 꽃과 나무, 나비가 논이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지 않는 임을 그리는 마음을 노래한 음악입니다. 송이라는 여성이 지은 시조시인데요. 꽃 보고 춤춘 나비, 나비 보고 당신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 보고 듣겠습니다. 박민희의 노래 이정아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절절히 오건 많은 어찌 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이 당신 웃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잘 안 쓰는데요. 시가 지은 시조고요. 이 시조시를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로 노래했습니다. 국가무용유사 가고 아니 오는고. 이 당신 웃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잘 안 쓰는데요. 방긋 웃는다 이런 의미가 되죠. 송이와 해주유생 박준한의 이야기가 담긴 시조시였습니다. 여성 시인 송이가 지은 시조고요. 이 시조시를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로 노래했습니다.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박민희의 노래였고요. 이정아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오늘 활동 활발하게 해주시는데요. 오늘 오프닝 이야기에도 답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마들제에서 영취산까지 느린 걸음으로 다녀왔어요. 영취산이 토포필리와일지도 몰라요.

명산회상이었죠. 암명으로 평안함이 두루 미친다 하는 뜻을 지닌 함령지곡 들으셨는데요. 최충웅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군악을 제외하고 타령까지만 연주해도 함령지곡이라 불렀는데요. 이 음악은 궁중정제 반주음악으로도 많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붓들마을님께서 오늘 아침 햇살이 강렬하네요. 지구 온난화가 걱정이 되는데 함령지곡을 들려주셔서 평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번 주 일요일 6월 21일이 하지라서 이 태양의 활동이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 최대, 밤 시간 최소 시간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 하지 즈음의 그 기나긴 빛을 마음껏 으로 질러낸다 해서 남창 지름시조라 부르고 있습니다. 평시조보다 좀 더 길어진 시조시를 노래하는데요. 간절한 임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험한 곳에 임이 와 있다 해도 만약 와 있다고만 한다면 나는 그

이 시대의 예인 임준희. 작곡가 임준희.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아시안 뮤직 페스티벌에서 그의 곡 댄싱 산조가 인기리에 연주됐다. 그의 댄싱 산조는 동서양 음악가들에게 인기 있는 곡이다. 당시 독일의 연주자들이 선택한 곡도 임준희의 댄싱 산조였기에 올해 베를린에서의 페스티벌에서 그의 곡이 무대에 오른 것이다. 임준희의 댄싱 산조는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지금은 네 번째 곡까지 완성이 됐다. 2007년에 가야금과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댄싱 산조가 처음 작곡됐다. 산조인데 우리 악기만이 아닌 서양의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함께 연주하도록 만든 것이다.

시인들의 작품을 노랫말로 한 곡을 만든 것이다. 이 음악회에는 특별히 2002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 자화상으로 만든 곡이 포함돼 있었다. 국문학을 전공하신 어머니가 평생 교직 생활을 하시느라 60세를 넘겨 시를 쓰기 시작하셨다. 황진희, 허난설원 등 유명 시인의 시도 의미가 있었지만 어머니의 호흡과 생명, 어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어머니의 시를 노래한 음악은 임준희 작곡 발표회를 찾은 이들의 눈을 적셨다. 작년과 올해에는 스페인, 미국, 중국,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임준희 작곡의 오페라 천생연분이 무대에 올랐다. 오페라 천생연분

음악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한쪽에서 갈증이 느껴졌다. 대학 2학년 때 국악 연구반에 들어간 것도 그런. 작곡가 임준희. 그는 어릴 때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 어머니께서 연세대 국문과 그의 곡에는 우리 가락이 차츰차츰 스며들어갔다. 그의 작품에는 어느새 바람을 품은 대금가락이 들어갔고, 서양 구었고, 부모님이 다니시는 개척교회를 나갈 때, 교회에서 군대 위문 공연을 갈 때면 늘 노래하는 아이로 뽑혀 나가 노래를 부르곤 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는 서울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원으로 활동했고, 고등학교 때에는 음악을 배우고 만들었지만 그들이 하는 것 그대로 따라 해서는 그들과 경쟁이 안 되었다. 임준희는 유학 당시 화인인 임준희에게 작곡 공부할 것을 권하셨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작곡과로 진학을 했다. 대학에 입학하여 작곡 공부를 하는데 학교에서는 현대음악을 위주로 공부했다. 학교에서 현대음악을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한쪽에서 그 음악을 전자음악으로 만들었고, 작곡 발표회를 할 때에도 한복을 입고 스스로 장구도 치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다. 당시 지도교수의 외과 쪽이 인디언계였다. 영성적인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었다. 지도교수는 너희 나라는 5000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소중한 너희 것을 하지 않고 200년도 안된 미국 음악을 배우러

매달리기보다 삶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더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더욱 관심을 깊게 더해가게 된 것이 우리 전통음악의 세계였다. 이후 곡에서는 정가로 노래하는 음악을 썼고 가야금, 아쟁, 해금 등 우리 악기로 곡을 썼고 국악 관현악곡을 쓰기 시작해서 그의 작품 목록에는 차츰차츰 국악 관련 곡들이 쌓여나가기 시작했다.

의뢰했다. 위촉곡이 차츰 많아지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고 2011년에 교수로 임용이 됐다. 여러 제자들을 키워냈고 지난해에는 정년을 했다. 평생 곡을 쓰며 살다 보니 그간 독주곡부터 실내악곡, 관현악곡, 협주곡, 교향시, 오페라, 칸타타 등 수많은 곡을 작곡했다. 위촉곡만으로도 한 해가 꽉 차지만 앞으로도 계획된 작품 일정, 스스로 하고 싶은 음악들이 줄을 잇고 있다. 작곡가 임준이 우리 음악의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의 음악 언어를 더욱 풍성하고 심오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언어로 지금 이 시대에 직면해 있는 전쟁, 질병, 인간성 상실에 대한 문제도 외면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조곡만으로도 한 해가 꽉 차지만 앞으로도 계획된 작품 일정, 스스로 하고 싶은 음악들이 줄을 잇고 있다. 작곡가 임준이 우리 음악의 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의 음악 언어를 더욱 풍성하고 심오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언어로 지금 이 시대에 직면해 있는 전쟁, 질병, 인간성 상실에 대한 문제도 외면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 임준희의 삶과 음악 세계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임준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한국음악 작곡과 교수와 전통예술원 원장을 역임하셨는데요.

범패 헛소리 중에 참회계 들으셨는데요. 지난 세월의 죄업이 탐내는 마음, 노여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건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죄를 지었으니 이 모든 죄업을 참회한다 하는 내용을 노래했습니다. 개송 참회계를 송암 스님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음악 듣겠습니다. 심청가의 눈대목 중에 눈대목 하면 바로 신봉사 눈뜨는 대목 들을 수 있겠죠. 신봉사가 눈을

기는 숨매인 먼야 중에 날 잡아.

죽구나. 에라 사람이 한번 죽지 두 번 죽을 납디요. 자, 내 지팽이 잡으시오. 어전에 입시를 허여놓으니 심항우 분부어시되 그 봉사 거주 성명가 처자가 있나 알아보아라.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만은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가 치며

그래요. 12세가 되었더니 이름은 청해옥과 여행에 출차하여 그애가 밥을 빌어 근도 생친에 갈 적 우연한 중을 만나 공양미 300성만 묵은사로 시주하면 소맥눈을 뜬다 하기로 효성긴 흔대 자식이 남경장사 성인들께 백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 채수로 죽은 지가 꼬금 3년이나 되었소.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팔아먹은 눈물 살려고 두어 주오 심항우 거동 마라 이 말이 지든 마드 산후 이름을 거들쳐버리고

감사 깜짝 놀. 아버지라니 누구요? 아이고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모남 동녀 왜 따라나 무대 빠져 죽은 지가 우금 3년인데 이것이 웬 말이오?

빠져 죽던 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서고서 눈을 떠서 소녀를 봅소서. 신봉사가 이 말을 듣더니 어쩔 줄을 모르나니, 헤이 내 딸이 아니

0: 떴든가 보더라.
1: 쉬고.
0: 신봉사가 눈을 딱 뜨고 보니 세상이 모두 허적허적허적. 신봉사 눈 뜬 바람에 수백 명 봉사들도 일시에 개평으로 눈을 떠 보는데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담양 색깔 못 뛰난 소리로 쬐쬐쬐 작으더니만은 일시에 눈을

죽음이 생각하시더니만은 옳지 이제 알겠구나 그 해내다 뜨고 울다 웃다 뜨고 자다 깨다 졸다 번뜩 뜨고 눈을 금지거렸다 뜨고 눈을 부비다가도 뜨고 지을 밤 꿈속에서 보던 너를 울프 운명한 내 딸이라 죽은 딸을 다시 보니 인도 환생 어여보는 것 내가 지금 꿈을 꾸느냐 이것이 꿈이냐 이거 생신과 꿈과 생시 분명 꿈을 꾸느냐 이것이 꿈이냐 이거 생신과 꿈과 생시 분별을 모두 건네 어제까지도 내가 맹인이 되어

새 세상이 되었으니 집 백인다도 고생 많이 하였구나. 이제는 너 갈 대로 잘 가거라.

딸디 판세상 황후되니 천에 잘 번만 아끼라얼씨굴 아저씨우 거듭 침침 빈방 안우 불킨 듯이 반갑고 사냥수 큰 싸움에 촬영 군대들 반갑네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첫 곡으로 요조의 모과나무 듣고 왔습니다. 말하면 기운이 빠지고 번뇌가 생기는 주제. 반대로 말할수록 마음이 맑아지고 즐거워지는 주제. 뭐가 있을까요? 저도 잠시 생각해 봤는데 뭐 사람들 사는 이야기? 그리고 맛있는 음식 이야기, 누군가 여행 다녀온 이야기, 그리고 재밌는 책 이야기 할 때 마음이 약간 무지개 빛깔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즐겁게 만드는 주제는 무엇일지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조윤성의 여러 명이 함께 연주한 칸치가 지 자르딩, 정원의 노래라는 음악이었습니다. 9832번 쓰시는 분, 저를 즐겁게 하는 건 축구입니다. 축구 경기 보고 있으면 제 속이 진공 청소기처럼 싹 빨아들이는 그런 기분이에요. 요즘 좀 재밌으시겠습니다. 그렇죠? 1178번 쓰시는 분은 오늘 인문학 산책 기다렸어요. 역사는 기억함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시간 많이 기다렸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계승범입니다.
1: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2주 동안 걸쳐서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임진왜란이 이제 조선과 일본의 1대1 전쟁 그 충돌로만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동아시아 국제 전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시각을 좀 살펴주셨고 광해군의 대표적인 그 외교력 그게 중립 외교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중 외교.

0: 분의 상태였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당시 당쟁이 심할 때인데 그 당색을 초월해서 전부 다 명나라와의 강력한 동맹만이 살 길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광해군은 그렇지 않고 후금하고 우호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 네. 그게 살 길이다. 그렇게 했는데
1: 그때 당시 후금이 떠오르는 세력이었기 그렇죠. 때문이죠.
0: 신흥 강국이니까. 그런데 네. 그게 아무리 왕조 국가라 해도 뭐 신하들이 움직여야 뭘 할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런데 광해군의 그 뜻을 외교 현장에서 가장 잘 받아서 고군분투했던 한 인물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인데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은 파편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이름이 하서국인데 그 평안도 강계 지역, 만포 지역에 있던 향통사라는 사람이에요.
1: 네.
0: 향통사라는 사람은 역관 축에도 못 들고요. 그냥 그 여진어 말을 좀 잘하는
1: 네.
0: 그 동네 출신의 통역자 뭐 그런 뜻인데 하서국은 말 그대로 쌍놈이고요. 그러니까 아니, 일반 평민이고.
1: 그런가요? 그게 이제 요즘으로 생각하면 뭐 통역 겸 외교부 그렇죠. 장관 같은 느낌이 그렇죠.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쌍놈이에요.
0: 외교가 굉장히 당신은? 중요한 건데 네. 조선시대 양반 사대부들은 실질적으로 외교에 필요한 이 회화체 네. 그거를 익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주로 필담 정도 하고 역관을 대동해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통역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는 건데
1: 네.
0: 이 하서 향통 사람은 앞에 향자가 붙으면은 이게 중앙이 아니라 지방을 뜻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신분은 일반 평민인데 그 아내를 보니까 아내는 노비예요.
1: 아.
0: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일반 평민이 왜 노비랑 결혼을 합니까? 그럴 네. 리가 없는데 했다는 거는 일반 양인 중에서도 양인 일반 평민과 노비 사이에 걸쳐 있는 아주 하층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광해군의 얘기 명을 현장에서 잘 하는데
1: 네.
0: 누르하치를 워낙 조선의 위정자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1: 네, 네.

0: 통역 전문가를 대동하고 가는 건데
1: 네.
0: 이 하소 향통 사람은 앞에 향자가 붙으면은 이게 중앙이 아니라 지방을 뜻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근데 신부는 일반 평민인데 그 아내를 보니까 아내는 노비예요.
1: 아.
0: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니 일반 평민이 왜 노비랑 삶을 산 사람인데
1: 네.
0: 근데 제가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안개를 휘젓고 나도 좀 봐주세요라고 이렇게 호이호이 하면서 나오는 것 같은
1: 등장하는
0: 착시가
1: 것 같은?
0: 있었어요. 그래갖고 네. 조사를 좀 해가지고
1: 예.
0: 그 이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았죠.
1: 아, 그러면은 뭐 얼핏 하서국과 광해군 뭐 이렇게도 제목을 지을 법도 한데
0: 처음에는 이제 예. 하서국이 주인공인데요.
1: 네.
0: 하서국을

0: 서점에서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는 병자호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전략적입니다.
1: 그리고
0: 예.
1: 하서국이 가능했던 거는 중앙에서 국왕, 광해군이 강력하게 하서국을 밀어줬기 때문이거든요. 신료들의
0: 네.
1: 반대를 다 뚫고.
0: 신뢰를 했다는 거네요.
1: 그래서
0: 예.
1: 광해군은 지명도가 있으니까 하서국과 광해군을 투톱으로 내세웠다고 할 수가 있고,
0: 예.
1: 하서국과 광해군 그러면 너무 직설적이고, 광해군 그러면 진부할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가지고 상놈과 국왕이라고 제가 이름했는데요. 선조는 인기가 거의 뭐 땅을 뚫고 지하로 들어간 상태고
0: 네.
1: 왕의 권위가 없죠.
0: 그죠.
1: 거
0: 뭐 나라름과 국왕 이 책을 또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신청을 해주시면 두 분을 선정해서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해군과 아까 향통사 그 하서국에 대한 그 인물을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선물 받아서 읽거나 아니면은 서점에서 좀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는 병자호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그 1598년에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1: 잘 버티고 책 잡히지 않으면서 살아남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0: 네.
1: 광해군에겐 트라우마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안에도 일부 건드린 얘기인데요. 전쟁이 끝났는데 문제는 전쟁 동안에 발생했던 국왕 선조와
0: 네.
1: 세자 광해군 사이에 너무나 심각한 알력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
0: 그렇죠.
1: 원인은 전적으로 선조 때문에 그랬는데요. 선조는 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0: 예.
1: 미국 대통령이 승인을 안 하네.
0: 그러네요.
1: 그러면 국내에서 난리가 나겠죠.
0: 네.
1: 반대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0: 그 정식적인 권위를 아직 인정받지 못한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상태라는
1: 이게
0: 거죠.
1: 왜 중요하냐 하면 직접 증거는 자료상 없지만 정황 증거가 강한 게 나중에 세월이 흘러 이제 후금이랑 명나라가 싸울 때
0: 네.
1: 명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내거든요.
0: 네.
1: 우리는 왜란 때 너희를 도와서 군대를 보냈어. 이제 우리 명나라가 후금하고 싸우니까 이번에 니네가 군대를 보내서 우리 명나라를 도와라. 그럴 때 신하들은 이구동성으로 당장 보내야 한다고 하는데 광해군이 거부하죠.
0: 네.
1: 그 거부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그 전략적인 작전 계획에 따른 그 결론도 있지만 판단도 있지만 인간이니까 감정이 왜 없겠어요. 명나라에
0: 그렇죠.
1: 대해서 안 좋게 보는 감정이 많았고, 당시 왜란 때 명나라 군대를 직접 경험해 본 당시 살아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 광해군인데, 그때
0: 네.
1: 나가 보니까 명나라 군대는 개판이다, 쉽게 말해서. 쟤네들을 갖고는 안 돼.
0: 네.
1: 그런 면이 강하게 작동을 했죠.
0: 그런 면과 나에게 세자 책봉을 안 해줬잖아 라는 그런 어떤
1: 아마 그
0: 인간적인
1: 앙금이
0: 심리?
1: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0: 네.
1: 없다고 볼 수는 없죠.
0: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를 했고, 이제 인조가 반정을 이렇게, 인조 반정 직후에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이제 광해군의 그 전에 죄악을 막 수없이 열거를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이제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에 배치한 죄목이 명에 대한 배신 행위였죠.
1: 그렇죠.
0: 네.
1: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0: 예.
1: 지금까지는 광해군이 왜 쫓겨나야 했는가? 너무 좀 폭군이었다. 그러면 폭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패모살제라 그래가지고 자기 어미 인목 대비죠. 어머니를 폐위시키고 동생 제 영창대군을 죽였다 해서 패모살제, 너무 극악한 왕이다, 이런 식으로
0: 네.
1: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살아있던 거의 유일한 사람이 광해군인데 그때
0: 네.
1: 나가 보니까 명나라 군대는 개판이다, 쉽게 말해서. 쟤네들을 갖고는 안 돼.
0: 네.
1: 그런 패모살제, 너무 극악한 왕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반정에 성공한 바로 다음 날, 날이 밝자
0: 네.
1: 교서를 반포하죠. 왕을 폐위시키고 능이양군, 즉 인조죠. 이 사람을 이제 새롭게 왕으로 삼는다. 그러면 신하가 왕을 치는 거는 유교 사회에서 최악의 불충인데 네. 그게 지고의 선인 반정으로 둔갑하기 위해서는 저 왕은 왕

0: 그 자격을 잃었다. 이거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반정의 정당성도 강해지는 구조이죠.
1: 그러네요. 그러니까 폐위를 그렇죠. 시키는 명분을 계속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이런 교서는 예나 지금이나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네. 아주 강력하게 그 왕을 나쁜 놈의 화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지금도 뭐 그런 게 많이 있고요. 자, 그런데 가장 큰 그래갖고 제가 교서를 다 읽어봤어요. 네네. 읽어봤는데 그 어미를 유폐시키고 뭐 동생을 죽이고 이 얘기가 전체 광해군의 죄상을 밝힌 거를 편의상 100이라고 보면 이게 한 20도 안 되는 거예요.
1: 네.
0: 어, 재미있다. 네. 그럼 뭐가 또 있을까라고 예. 보니까 100 중에서 50% 이상, 쭉 과반이죠. 이게 뭐냐면은 명나라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1: 아.
0: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구도상으로 봐도 우리가 글을 쓸 때 구성을 잡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주로 가장 중요한 거를 하이라이트해서 빵 때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앞에서는 이제 운만 떼고.
1: 네.
0: 그러니까 패모살제했다는 얘기는 운을 뗄 때 나와요.
1: 아.
0: 근데 중반부터 결론까지 하이라이트를 딱 때릴 때 나오는 게
1: 배명.
0: 그 명을 네. 배명했다는 얘기인데
1: 네.
0: 그게 또 결론이기도 하고요.
1: 예.
0: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바로 이게 그렇게 해서 그럼 광해군은 왜 쫓겨났냐.
1: 네.
0: 국내 문제에서는 어머니를 핍박하고 외부적으로는 명나라 황제를 배신하고
1: 네.
0: 쫓아냈어. 그러니까 인조반정, 인조정권의 정통성을 담보해 주는 것을 양쪽 날개로 비유하면 어머니를 핍박해서 불효했다. 명나라 황제를 배신했기 때문에 불충했다.
1: 네.
0: 이 두 개의 양날개로 비행을 해야 인조정권이 평탄하게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아다시피 인조반정 이후 5년째 되는 해에 정묘호란이 발생하거든요.
1: 네, 네.
0: 이게 근데 힘이 안 되니까 강화했단 말이에요.
1: 네,
0: 말이
1: 네.
0: 좋아 강화지.
1: 예.
0: 무슨 말로 말하면 항복한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난리가 났어요. 특히 인조나 반정 주체 세력.
1: 예.
0: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자기가 5년 전에 광해군을 쫓아낼 때
1: 네.
0: 구실로 삼은 게 명나라에 대한 배신인데.
1: 그렇죠.
0: 광해군은 그냥 그저 누르와치하고 친하게 대화하자 그 정도였거든요.
1: 네, 네.
0: 근데 인조 자신은 누르와치 그 홍타이즈하고 강화까지 한 거예요.
1: 예.
0: 굴욕적으로.
1: 네, 네.
0: 그러니까 일반 실제 양반 유생들이 뭐라고 상소 보냈냐 하면 쉬쉬하는데 다 퍼졌어요. 소문이.
1: 네.
0: 뭐냐 하면 야 우리 전하께서
1: 예.
0: 저거 전 폐주 폐위된 왕
1: 예.
0: 폐주보다
1: 더
0: 심한 거 아니죠?
1: 왕 잘못 우리 가는
0: 그렇죠.
1: 거 아니야? 이런 느낌.
0: 그렇죠. 이게 인조 정권이 아. 영원히 풀 수 없는 엄청난 딜레마가 되는 거죠.
1: 네.
0: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1: 예. 자, 그 이야기를 한참 더 막 이렇게 끌고 앞에까지 나아가 주셨는데 좀 차근차근 하자면 이제 그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오른 이후에 당연히 이제 광해군과는 다른 결로 친명 정책을 다시 펼쳤을 것이잖아요.
0: 네.
1: 이제 그랬을

0: 예, 딱 이런 소문이 쫙 퍼진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1622년에 명나라 황제가 다시 조선까지 한 거예요.
1: 예.
0: 굴욕적으로.
1: 네.
0: 그러니까 일반 실제 양반 유생들이 뭐라고 상소 보내냐 하면 쉬쉬하는데 다 퍼졌어요. 소문. 또 감군 어사라고 하는데, 즉 명나라 군대를 감독하는 어사인데, 얘가 와서 왕의 칙서까지 보여주면서 빨리 조선군 보내라.
1: 네.
0: 그런 거죠.
1: 예.
0: 이거는 지금 군신 관계니까 명령을 한 거예요.
1: 네.
0: 근데 문무백관이 보는 앞에서, 심지어 황제의 아바타라고 할수 있는 어사가 보는 앞에서 광해군이 거절해 버린 거예요.
1: 예.
0: 거절을 하니까 난리 나죠. 난리 나면 동시에 그때 뭐 했나? 뒤에서는 누르와치하에게 빨리 우호적인 국서를 보내라. 난리 친 거죠. 결국 보내요. 보내니까 누르와치는, 아, 명예 혈맹인 조선이 이제 우리 후금의 그 우호 국가로 바뀌었다라고 안심을 하고 모든 군사력을 요소 지역으로 집결하고. 맞긴 맞는데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게, 광해군이 명을 배신했다 이런 소문이 쫙 퍼진 데에는 그런 우호 국가로 바뀌었다라고 안심을 하고 모든 군사력을 요소 지역으로 집결시키죠.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일단 요 정도로 하고요.
1: 네. 아, 그래서 그 후금 이야기로 그럼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광해군의 그 중립 외교가 아니라 이중 외교, 명과 후금을 대하는 그 이중 외교가 사실은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된 중요한 원인이 된 건데, 그 광해군이 이렇게 명나라와 뭐 군신 관계를 위반할

0: 외란 때에는 이제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교적으로도 한번 데뷔하려고 했었고,
1: 네.
0: 1598년에 외란이 완전히 끝나버리니까 이제 명나라 군대가 다 철수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기회다 해서 이제 다른 여진 여러 세력들 이들에 대해서 전 아주 그 일련의 정복 사업을 전개해가지고
1: 네.
0: 1600년 넘어가면은 1600년대 초한 1607년 이쯤 가면은 벌써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만주라고 하는 지역,
1: 네.
0: 정확히 말하면 압록강 북쪽, 두만강 북쪽, 그리고 오츠크해, 그리고 흑룡강 이 일대까지를 거의 다 평정을 해버려서 새로운 강자로 완전하게 떠오르고
1: 예.
0: 그 여세를 몰아서 1616년에 드디어 정식 국가 이름, 외교 무대에서 자기도 그 활약을 하려면
1: 예.
0: 나라가 있어야 하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후금을 세우고
1: 아.
0: 1618년에 그 명나라에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합니다.
1: 예.
0: 너희는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야. 이런 식 원수를 갚겠다
1: 네.
0: 해가지고 나가다가 1621년, 그러니까 1618년에 요동을 침공하니까 저 누르하치가 저렇게 크는 걸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서 명나라가 대규모 원정을 일으키는데 이때 조선군도 보내라고 하죠.
1: 네.
0: 광해군은 반대했지만 칙서가 오니까 보내긴 보냈는데 이른바 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강홍립 장군이 끌고 나갔던 조선군이 참패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죠.
1: 네.
0: 그러다가 1621년에 후금이 드디어 대규모 공세를 펴서
1: 예.
0: 요동 반도를 포함한 요동 일대를 전부 장악을 해버립니다.
1: 네.
0: 아마 지도를 상상하시면 되는데요. 그동안 한양과 북경 사이에 사실은 육로로 오갔거든요. 요동반도를 지나서 요양을 지나서. 근데 이제 그게 다 후금 손에 들어간 거니까 북경과 한양 사이가 육상 교통로로는 단절된 거죠. 양쪽이 느끼는 위기감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1: 네.
0: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후금이 계속 이제는 요소에서 명나라하고 싸우는 상황이죠.
1: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후금이 국호도 청으로 바꾸게 되는 건가요?
0: 그 나중에 이제 홍타이지가 바꾸는
1: 그
0: 겁니다.
1: 아들이, 누르하치의 아들이, 누르하치가 사망한 이후에. 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동아시아 국제전쟁에 사실 막그 한가운데 끼지 못할 정도의 권력을
0: 그렇죠.
1: 가진
0: 명함 내밀기
1: 정도였는데,
0: 쉽지 않은.
1: 네, 그런 정도의 후금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갑자기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0: 이거는 군사력이라고 볼수 있어요.
1: 군사력.
0: 사실 뭐 문명의 정도라거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포함한 의미의 문명이라고 하면 뭐 낙후됐던 건 사실이고요. 경제 규모도 만주 일대가 그렇게 좀 땅은 비옥하다고 하지만 기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농산물들이 잉여 생산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또 인구도 그러니까 많지 않고요. 유일한 장기는 군사력인데요. 그 모든 그 가가호호, 모든 호구를 거기서 한 명의 군인을 내야 하는 이런 의무조항을 만들고 그들은 수렵을 하고 사냥하고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 게 군사 조직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평상시엔 예비군으로 있다고 해도 유사시에 야 집합. 그러면 정말 전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애들이 말 타고 창 들고
1: 집결을 하는
0: 활을
1: 거죠.
0: 메고 나오는 거거든요. 너무나 빨라서 그 명나라도 사실은 기병도 있지만 대부분 보병 중심이고 조선도 기병이 있지만 보병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 전에 여진 부족이 다 사분 오열돼 가지고 갈라져 있을 때는 요동이나 압록강을 침공한다고 해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무마할 수 있었 진압할 수 있었는데 누르하치가 나오면서 수많은 여진 세력을 통합하고 그들을 확실하게 조직을 하니까 이제는 단순한 그냥 변경에 들어와서 약탈하고 나가는 그런 도적대 개념이 아니라 정규전이 붙는 거거든요. 당해낼 수가 없죠.
1: 그러네요.
0: 명나라가 보유했던 화포, 대포를 가지고도 쉽게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커진 거죠.
1: 예.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짧은 시간에 급성장한 후금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음악을 한곡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림의 연주입니다. 붉은 달.

0: 정묘호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병자호란까지의 그 배경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1627년 서양에서 화친을 한 것인가 생각해보면 또 그것이 아니라 조선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로 그
1: 그렇죠.

0: 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후금 이야기를 조금 전에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진족 전체를 통합하고 후금을 세웠던 누르하치가 이제 명나라하고 전투 중에 사망을 하고 그 이후에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가 이제 2대 칸이 되어서 그 이후에 또 조선을 또 공격하게 되는 상황이 정묘호란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1: 그렇습니다.
0: 예.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병자호란까지의 그 배경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 1627년에 정묘호란이 일어난 후에 조선과 후금이 이제 형제연을 맺게 되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게 동등한 입장에서 화친을 한 것인가 생각해 보면 또 그것이 아니라 조선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굉장히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바로 그
1: 그렇죠.
0: 계기가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쉽게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0: 예.
1: 명나라가 이제 군주임과 동시에 아버지고 조선은 이제 신하임과 동시에 아들이잖아요.
0: 네.
1: 그러면 뭐 편하게 악수하고 야 우리 앞으로 형제야 그렇게 한 거예요.
0: 네.
1: 그러면 이게 물론 전략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힘이 안 되니까 지혜로울 수 있고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조선이 강력한 유교 국가잖아요.
0: 네.
1: 이건 지금 왕이 모든 백성들 앞에서 솔선수범해서 지켜야 할 핵심 양대 윤리가 충효 아닙니까?
0: 네, 네.
1: 이거를 다 지금 범해버린 꼴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실제로 당시 지방 유생들의 상소가 인조의 집무 책상으로 쇄도하는데
0: 예.
1: 폐주 전 광해군보다 더 심하게
0: 배려
1: 명나라를
0: 대신했다. 예.
1: 이거 말로는 강화라고 하는데 이거 항복 아니냐. 그러니까 인조가 뭐라 그러냐면 항복이 아니다 그러는데 이거는 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죠.
0: 예.
1: 그래서 인조의 권위는 완전히 그 땅에 떨어지고요. 그 자기가 권력을 잡았던 그 반정 교서에서 그 천명했던 광해군은 자격이 없어.
0: 예.
1: 그렇죠.
0: 반명했기 때문에.
1: 그렇죠. 예. 완전히 그게 지금 엄청난 몇 배 더 큰, 더 강한 부메랑으로 인조의 가슴에 가서 꽂히는 것이죠.
0: 그러네요. 와. 이건 뭐 약간 진퇴양난의 상황, 인조로서는.
1: 그렇죠.
0: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조에게 그러면은 뭐 당연히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게 좀 생기겠네요. 그런
1: 당연히
0: 순간에는.
1: 생깁니다. 예. 당연히 생기는데 이제 강화를 했는데 인조는 그러니까 강화를 했지만 말이 강화지 우리가 굴복한 거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청나라 지금 후금과 이제 다시 바뀌지만 후금 청은 이제 요소에서 명나라 군대와 싸우니까 조선에 많은 걸 요구해요.
0: 네.
1: 뭐 군대도 보내고 군량도 보내고 무기도 보내고
0: 예.
1: 뭐 많이 요구를 합니다.
0: 아니 형제 관계라면서
1: 그러면은 예. 인조와
0: 예.
1: 인조의 측근
0: 네.
1: 측근들은 내심 보내고 싶어해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거절하면 형제 관계니까 서로 돕겠다고 그때 맹세한 게 있거든요.
0: 네네.
1: 근데 형이 도우라고 하니까.

0: 그러니까 인조도 마지막 1년 동안에는 척화론 쪽으로
1: 마음을
0: 확
1: 키운 거군요.
0: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요.
1: 예.
0: 바로 1년도 안 돼가지고 병자호란이 나는 겁니다.
1: 그 후금이 청나라로 국호를 바꾸고 홍타이지가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한 바로 그 해에 말씀하신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0: 네.
1: 됩니다. 이게 직접적인 병자호란의 원인이라면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0: 바로 지금 말씀하신 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를 칭한 그것이 가장 걸림돌인데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주장하지 않았거든요.
1: 네, 후금이.
0: 네, 우리는 북조, 북쪽에 있는 나라, 저쪽은 남조. 그러니까 명나라를 정식으로 인정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이제 황제가 됐고 이 의미가 사실은 중요한데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지만 그 형제 관계까지는 가하나 부자관 그 군신 관계는 불가다 뭐 이런 거 그게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형제 관계까지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1: 예.
0: 뭐 강도 자식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형제 관계를 맺고 교화를 해서 바른 길로 교도하겠다 뭐
1: 네.

0: 뭐, 둘
1: 네.
0: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후금을 청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를 스스로 칭했다는 이 이야기가 뭐 엄청난 선언인 것이네요.
0: 엄청난 것이고,
1: 예.
0: 조선을 이제 고민도 하지 말자. 이런
1: 아,
0: 목소리로 뒤덮이는데,
1: 예.
0: 앞서 드렸던 비유를 다시 한번 소환하면은,
1: 네.
0: 아버지를 죽이려고 강도가 침입했는데, 내가 갔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강도를 달래서 내보낼 수는 있잖아요.
1: 네.
0: 변명의 여지가 있는 건데, 이제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강도와 싸우기는커녕, 강도 앞에 무릎을 꿇고
1: 예.
0: 선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당신을 유일한 천자, 내
1: 나의 아버지고.
0: 군주이자 아버지로 섬길게요. 이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 예.
0: 그게 형제 관계는 가해도 그 군신 관계는 도저히

0: 나는 황제야. 내가 유일한 천자야.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은 다 내 신하야. 무릎 꿇어.
1: 네.
0: 이거를 인정한다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죠. 아예 그냥 안 간 거고 요새 속된 말로 말하면 씹은 거예요.
1: 와. 그 다음이 너무 두려워지는데요.
0: 그렇죠. 근데 예. 이게 당시 이제 우리가 청나라와 이제 강화를 한 상태니까
1: 예.
0: 대관식에 참석하기 위한 특별 사절단은 씹었지, 그러니까 안 보냈지만
1: 네.
0: 그 전에 이제 정기적으로 갔던 사신이 심양에 아직 있을 때였어요.
1: 네.
0: 그러니까 청나라도 대관식은 딱

0: 유교적 개념인 천명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겁니다.
1: 아.
0: 이게 뭐냐 하면은 힘으로 찍어 누리는 거는 법가에서 좋아하는 얘기고
1: 예.
0: 유가에서 지선의 덕목은 뭐냐 하면은 내가 교화하는 것이고 저들 스스로 감동해서 스스로
1: 변화하게.
0: 그렇죠. 투항이 오는 거예요.
1: 관대함을 보여준다는
0: 그렇죠.
1: 거예요.
0: 이른바 교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홍타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찬물을 끼얹어서 속으로는 부글부글했겠지만
1: 예.
0: 원대한 꿈을 위해서 이제 저 둘을 무사히 돌려보내라. 그렇게 한 것이고 돌아왔어요.
1: 예.
0: 그러고 나서 한 그때가 4월이니까 12월이니까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침공이 오는 거예요. 침공에 올 때 대관식 때 찬물을 끼얹는 그 장면을 봤던 온 세상에서 온 대표들,
1: 네.
0: 정치적 우두머리,
1: 예.
0: 그들을 거의 다 데리고 내려와요.
1: 아.
0: 그러면 이 침공의 목적은 뻔한 거죠. 나덕헌 이왁 사신 나부랭이가 나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조선의 왕 인조가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이마를 땅에 찧으며 항복하는 광경을 내가 똑같이 재현해 보리라 하고 내려온 거예요.
1: 네.
0: 이게 병조호란의 침공 핵심 이유입니다.
1: 예.
0: 그러니까 홍타이지가 직접 왔잖아요. 인조한테 직접 항복을 받지 않을 목적이었다면
1: 예.
0: 그 바쁜 홍타이지가 조선 땅까지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1: 아,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정묘호란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조선에 대해서 그런 정도까지 우리가 뭐 상대할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은 명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0: 네.
1: 병자호란까지 이르기까지는 상황이 굉장히 바뀌게 되는 거네요.
0: 네, 보통 이제 흔히 하는 말들이
1: 예.
0: 명나라를 치기 전에 후방인 한반도
1: 예.
0: 조선을 먼저 평정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뭐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1: 그렇죠.
0: 맞는 얘기지만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게 과연 조선이 그러면 청나라가 모든 군대를 요소에 집결시켜서 명나라랑 전면전을 할 때 조선이 압록강을 넘어 북상해서 후금의 청나라의 배후를 칠 군사력이 있느냐
1: 네.
0: 까지 계산을 해보고 나서 그런 말을 해야 하는데
1: 그렇죠.
0: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1: 그러니까
0: 이미 언제라도 청나라의 배후를 견제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침공했다라고 하는 건 적어도 병자호란에 대해서는 별로 현실성이 없다는 게 제 최근의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천자를 과시하기 위해 내려온 거예요.
1: 예. 자, 병자호란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것도 사람이고요. 내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것도 결국 마주하는 사람들인데 참또 희한하고 다행인 게그 서글픈 상처를 아물게 하는 마법 같은 힘 역시나 또 다른 사람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상처받았다면, 마음 둘곳 없이 외롭고 위로가 필요하다면 내가 좋아하는 좋은 사람들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눈 마주보고 그냥 조잘조잘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한결 숨통이 트이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뭐 대단한 조언을 듣거나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그냥 차 한잔 나누면서 속

쏠쏠한 음악마루입니다 하셨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또 지혜로우시니까 그런 살아가는 현명한 방법들 좀 많이 많이 좀 알려주세요. 일상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역사책이 되는 게 아닐까. 그 켜켜이 쌓여있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의 역사책이 되는 셈이겠죠. 8318님께서 새싹 문자로 저는 주위에 좋은 분이 많아서 인

입장에서도 느껴지는 게 소중한 인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면서 지내요. 이 말씀에서도 그런 게 다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 역시 노력을 했기에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다가와 주는 게 아닐까. 아, 그래서 8318님 지인분들께서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주변에 많을까. 서로 그렇게 좋은 기운 주고받는 사이고 더없이 좋죠. 김인설님께서 12시에 큰 힘은 음악이 흐르는 마르죠. 음악이 흐르는 마르 출석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 여는 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그 우리가 혼자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일하면서 뭐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상처받는 일들이 그렇게 생기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또 그 상처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유한다는 거. 참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 정말 배우는 게 끝이 없구나. 지금 내가 느끼는 게 전부는 아니구나. 겸손해야겠다.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740님께서 아내분께서 만난 점심을 만들고 계시답니다. 점심 드시고 또 아지트 가셔서 또 맛있는 냉커피 한 잔 드실 계획이시라네요. 아우, 뭐 이게 최고죠. 그냥 맛있는 점심 이후에 그 마시는 커피. 저도 막 이렇게 커피 맛을 알고 커피를 정말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무엇다리. 이런 마음을 안정아의 목소리로 만나보실까요? 맑은 바람 달 아래 감상할게요.

있었고 희망은 괜한 기대처럼 발목을 잡기만 했다. 빛나는 문장은 어릴 때나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어른이 되었다. 아이들의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건 내가 지키고 싶었지만 어느새 잃어버린 어떤 마음을 그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동심은 어른들이 잃어버린 초심이었다. 그런데 남들이 뭐라 하든 가진 능력치가 얼마나 되든 그저 하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합주부에 들어갔던 윤채를 보며 생각했다. 지금까지 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그어왔던 선은 오히려 나를 점점 가두고 있었을지도 몰랐다. 이제는 그어두었던 선을 조금씩 허물어볼까 한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조이 앙상블의 연주로 어린 시절의 기억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박상아의 투명하지만 깨지지 않는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습니다.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마음의 선을 긋고 미리 결과를 계산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곤 해요. 하지만 오늘 글 속 아이들은 포스트잇을 붙여가며 끝까지 노력하고요. 친구를 위해 정답을 아껴두며 재지 않고 좋아하는 일에 뛰어들어요. 이 성숙하고 순수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효율과 요령이라는 이름 아래 정작 소중한 초심들을 잃어버린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죠. 그동안 스스로를 가두었던 방어벽을 살짝 허물고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일단 움직여보는 것만으로도 무뎌진 일상이 다시 빛나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 더 솔직하고 담백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박상아 작가의 투명하지만 깨지지 않는 함께 해봤습니다. 최소윤 어린이의 노래로 엄마 냄새 전해드릴게요.

곡미연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자작나무다 감상하셨고요. 음악바로 1부 끝곡은 임교민 외 여러분의 연주로 숲속에서 춤을 들려드릴게요. 이곡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이정주 밴드의 연주로 출강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역동성이 느껴지는 곡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네, 음악이 흐르는 마루 목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자, 잠시 후에는 우리가 쓰는 말이 만들어진 의미와 유래를 만나는 시간이죠. 이야기를 품은 말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보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립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면은 샵 0302 우물정 0302번에서 기다립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땀 흘려 사는 삶에 대한 인생 예찬을 담은 곡 감상해 보실까요? 소금땀 흘리흘리 땀 흘려 거둔 음식 전해드릴 텐데요. 김민기의 노래 김덕수 외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땀 흘려서 거둔 음식만큼 귀한 것도 없죠. 소금땀 흘리 흘리 땀 흘려 거둔 음식 듣고 오셨는데요. 김민기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토록 경계해야 할 나트륨 섭취가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오히려 우리 몸에 약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막 비오듯이 흐르고 그런 만큼 물을 자주 많이 마시기 때문에 체내 염분이 과도하게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약간의 소금기 있는 섭취가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버팀목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뭐든 무조건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보다는 계절의 변화에 맞춰서 정도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식이요법, 건강법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는 지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네요. 박영일의 노래로 소금장수 듣고 올게요.

어떤 문제의 핵심이나 상대방의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지적할 때 흔히 정곡을 찌르다 라는 표현을 쓰죠. 일상에서 참 자주 쓰는 익숙한 단어인데요. 이 정곡이라는 말 뒤에는 과거 조상들의 활쏘기 문화와 새에 관한 사연이 숨어 있어요. 원래 정곡은 활을 쏠 때 쓰는 관역의 한 가운데, 즉 정중앙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글자를 하나씩 뜯어보면 재밌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발을 정자는 옛날에 아주 빠르고 민첩한 새인 솔개를 의미하는 말이었고요. 곤이

조아레이 대금 연주로 K-Rock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품은 말에서는 관역의 정중앙을 뜻하는 표현이죠. 정곡을 찌르다 속에 숨겨진 내용 들여다봤어요. 가장 마치기 힘든 솔개와 고니를 관역 삼아서 온 정신을 집중하던 옛 선조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지는데요. 주변을 맴돌면서 변죽만 울리는 말들. 당장 듣기에는 편할지 몰라도 결국 문제를 해결하거나 서로의 진심에 닿기에는 부족할 때가 많죠. 하지만 아무나 정곡을 찌를 수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는 통찰력, 본질을 꿰뚫어보는 정직한 시선이 있어야 가능한 일일 텐데요. 우리네 삶에서도 가끔은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앞에서 곁가지만 만지작거리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복잡한 주변 상황에 흔들리기보다는 관역의 한가운데를 묵묵히 조준하던 그 마부나 사수의 마음처럼 문제 본질을 담담하게 마주해보는 건 어떨까요? 불필요한 오해나 군더더기를 걷어내고 서로의 핵심에 곧바로 닿는 그 담백한 소통이 오히려 얽힌 실타래를 푸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어줄 수도

0: 공기로는 소변 보고 남은 군기로는 간을 떼고 드리고 힘으로 추리보나이다.
1: 그러면 이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어디 서자?
0: 천지음양 오색광지 10만 개 전기슬 화하영.
1: 그러면 이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어디 서자?
0: 한명 회추.

이날치의 노래와 연주로 말을 허라니 허울이다 전해드렸는데요. 판소리 수군가 중에서 토끼가 간을 세상에 육지에 두고 왔다라고 용왕을 속이는

마침내 터져나오는 환호성까지.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내는 이 각본 없는 드라마는 언제 봐도 우리 심장을 막 뛰게 만들어요. 내일 10시에는 멕시코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또 어떤 반전과 감동의 순간들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그 극적인 드라마의 중심에 우리 대표팀이 멋지게 서 있기를 응원해봅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트로트 가수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승태가 자신의 음악 인생과 민요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는 무대입니다. 국악 타악 연주자로 음악을 시작한 신승태는 경기 민요를 수확하며 전통 성악의 기반을 다졌고요. 이후 밴드 싱싱의 보컬로 국내외 무대에서 활동하며 우리 민

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선 토요상설공연 국악이 좋다 초청 무대로 팀 바루의 발이 마련됩니다. 팀 바루는 전통 불교 의식과 구세 음악적 요소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는 젊은 국악예술단체인데요. 국가무형유산 영산제 이수자인 수범스님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공연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작은마당에선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의 상설공연 토요국악이 열립니다. 다양한 춤 작품들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주말엔 가까운 공연장을 찾아 우리 음악과 춤이 전하는 멋과 감동을

0: 파트의 상사들아.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2: 김봉영입니다. 한 달 반이나 빠르게 일본 뇌염주의보가 발령됐고요. 올해 첫 폭염주의보도 어제 경북 내륙에서 발령이 됐습니다.
1: 네.
2: 아, 여러모로 이번 여름은 뭔가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1: 아, 오늘도 전국 대부분이 30도 안팎에 굉장히 무더운 그런 날씨입니다. 며칠째 오락가락하는 소나기도 그렇고요. 기상청은 우리나라 날씨가 점점 더 아열대 기후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2: 아, 무섭습니다. 올여름. 아, 그리고 오늘도 소나기가 들락거리는 지역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또 이겨내 봐야겠죠.
2: 네.
1: 요거 이기는 방법은 또 바투의 상사디아 아니겠습니까?
2: 맞습니까?
1: 자, 오늘도 시원하게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3: 네.

0: 아이 뻔뻔하네.
1: 아유 뭐 어떻게 그러면
0: 터프는 약간 상화 씨의 털 수염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한 것 같고
1: 꽃미남 또 우리 둘 중에는 꽃미남이시잖아요. 네. 둘 중에서 네 그렇잖아요.
0: 남 하겠습니다. 남.
1: 네, 꽃미남이니까.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근데 저희 목소리가 생긴 것과 매치가 좀 안 된다 네네. 하는 분들이 주변에 은근히 많긴 합니다.
1: 아 그래요? 네. 그런 반응은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0: 이제라도 좀 아세요.
1: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니, 더워가지고. 아. 더워가지고 지금.
0: 그렇습니다. 네. 때일은 또 폭염주의보가 발령이 네. 될 정도로 지금 덥고요.
1: 네.
0: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뇌염주의보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질병관리청은 치사율이 높은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해서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니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1: 네. 저는 요즘 좀 고민인 게요.
0: 예.
1: 좀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더워서 그, 그럴까 싶기도 하고
0: 방송 중에 거짓말
1: 아니,
0: 예?
1: 진짜,
0: 진짜요?
1: 예, 진짜
0: 그럼 요즘에는 몇 공기 드세요?
1: 한 그러니까 한 끼 먹어요 그냥 한 끼
0: 한 끼?
1: 예.
0: 한 끼 두 공기?
1: 뭐 그렇긴 한데 하루치를 네. 하루치를 이제
0: 아 근데 한 끼만 드시면 예. 좀 그건 그렇다
1: 입맛이 없어가지고
0: 이거 약간 심각한 문제네요
1: 그렇습니다. 네.
0: 더위 이제 기온이 오르다 보면 입맛이 좀 떨어지죠.
1: 어떻게 하면 좀 식욕이 다시 돌아올까요?

0: 2021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 수상곡이었습니다.
1: 네. 자,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입맛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좀 합심을 해서 입맛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고
0: 네네네.
1: 여러분들 이 음식, 이 간식 앞에서는 완전히 무장해제된다. 아. 식욕을 풀어버리게 되는
0: 어떻게
1: 그런 음식은 무엇인지 문자 받고 있고요.
0: 네네네.
1: 아, 눈에 딱 들어오는 거 2755님. 네. 여름에 입맛 없을 때는 오이지 얼음 동동 밥 세 그릇 먹어요 하셨어요.
2: 아, 오이지.
1: 아, 여름에 진짜 오이예요, 오이.
2: 오이지.
0: 아, 좋죠. 시원하고 네. 열무 오이 뭐 이쪽 라인은 진짜 좋죠. 수분도
1: 맞아요.
0: 많고.
1: 네.
0: 8920님께서 저는요. 알이 꽉 찬 암꽃게로 만든 간장게장이요.
1: 아, 어떻게?
0: 저는 직접 만들어 먹어요.
1: 내일
0: 내일 또 게장을 만들 거고요.
1: 어이?
0: 내일 모레 뭐 먹을 때 사진 찍어놨다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1: 와, 이걸 직접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0: 아, 그러겠죠.
1: 아, 당연히 이제 사 먹는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능력자이시네요.
0: 진짜 맛있겠네요.
1: 근데 간장게장도 뭐 여러 군데에서 먹어봤지만 진짜 맛있는 데서 먹어야 정말 맛있더라고요.
0: 안 비리고.
1: 안 비리고.
0: 네,
1: 살도 맞아요. 뭔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네. 약간 그 쫀득함이 살아있는데 미끄러지는 그 느낌.
0: 어떡해요.
1: 아, 너무 맛있고요.
0: 네.
1: 2390님이 상화씨 걱정을 해주시네요.
0: 그래요?
1: 상화씨 어째요? 입맛이 없으시다니. 입맛 없을 때는 새콤달콤한 비빔냉면이나 시원한 물냉면 저는 좋던데요 하시면서 추천을 해주셨어요.
0: 맞아요. 아, 저도 오늘 방송국 오는데 쫄면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1: 그쪽으로 뚫어보세요.
0: 알겠습니다.
1: 그러니까 겨울보다 확실히 여름에 그런 새콤달콤한 쫄면, 뭐 비빔냉면 맞아요. 이런 쪽이 좀 땡겨요.
0: 또 겨울에는 그런 것보다는 또 따뜻한 게 좋고.
1: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 그런 것들이 짜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여름엔 또 그 염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0: 필요하죠.
1: 에, 땀도 흘리고 하니까.
0: 맞아요.
1: 그래서 땡기는 것 같아요.
0: 와, 0389님. 저희가 못 먹는 거죠? 입맛 없을 때는 홍어 무침과 신김치 정말 좋아합니다. 홍어 좋아하십니까?
1: 아니요.
0: 우리 다음 회식 때는 홍어집 가는 거 어때요?
1: 알겠습니다. 전 그냥 밥만 먹을게요.
0: 애탕에.
1: 네.
0: 애탕에.

0: 설탕, 다진 마늘, 연 겨자 넣고 소고기 육수에다가 채썬 오이, 당근, 양배추, 김치 이렇게 해서 탱글탱글한 묵 가득한 그릇에 밥도 조금 말아가지고 한 입 떠먹으면 너무 좋습니다. 극락입니다. 네. 이렇게. 아, 극락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군요.
1: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이게 후루룩 들어가요.
0: 맞아요.
1: 그리고 여름에는 왜 이렇게 신맛이 땡길까요?
0: 그러게요.
1: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네, 네, 네. 그래서 도토리 묵밥은 진짜 한 그릇 이렇게 딱 만 다음에 네, 네. 먹는다라기보단 거의 마신다고 봐야죠.
0: 뭐 다이어트에도 좋고 네. 건강에도 좋으니까.
1: 묵도 너무 좋죠.
0: 맞습니다. 네. 6855님께서 바투님 밖에 햇살이 굉장히 뜨거워요. 새콤달콤 비빔 쫄면 좋고
1: 오늘 이쪽으로 많이 가요.
0: 네, 뚝배기 청국장 더워도 요거 먹으면 맛있습니다. 네. 입맛이 나신다고.
1: 오늘 면 쪽이네요. 약간 쫄면 쪽.
0: 네. 네,
1: 냉면 쪽. 네. 근데 이제 그거 드실 때 그것만 드시면 좀 약간 속이 네. 좀 쓰릴 수 있으니까 네네. 달걀 같은 거 달걀. 삶은 달걀이나 네. 아니면 뭐 만두
0: 좋죠.
1: 이런 것들과 함께 배치하면 좋죠.
0: 네.
1: 아우 맛있겠네요. 어떻게 좀 입맛 올라옵니까?
0: 조금씩 조금씩
1: 아 네. 올라가고 있어요.
0: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게이지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혼자 바라기님은 음악 듣고 와서 네. 아, 문자 소개하도록 좋습니다. 하겠고요.
0: 네.
1: 금광님의 신청곡으로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듣고 문자 더 함께합니다.

전동 같은 앞다리, 봉화 같은 뒷발로, 양귀 찌우지고 새낙 같은 발톱으로 잔디 뿌리 왕 모래를 차르르르르 흩치며 주홍.

0: 맛있고 열무김치 마리국수도 맛있고 너무 최고예요.
1: 아 우리 김치 진짜 어디 들어가도 다 맛있는데 네. 김치 마리국수는 진짜 국물이 느끼함이 없잖아요.
0: 그렇죠.
1: 어? 계신 그러시나? 분이 아닐까.
0: 한의사 선생님이시나?
1: 아니면 본인이 겪었던 어떤 아. 경험을 굉장히 깊게 이해하고 계신
0: 그럴 수 있죠.
1: 그런 네. 분이 무력해지면 그 나이에는 자주 심리적 회의와 함께 입맛이 떨어질 수
0: 아.
1: 있습니다.
0: 아 나이 때문이군요.
1: 아, 분석을 좀 해주셨어요. 수산물을 기준으로 한 쌍
0: 한 두 정거장 정도 걸어서 해장국을 사가져 오다가 다 넘.
1: 아니 굉장히 애정 넘치는 정확한 분석을 해주셨어요.
0: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맞아. 내 나이가 조금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사기 위해서 두 정거장을 걸어갔는데 엎어졌어요?
1: 넘어지셨나 봐요.
0: 아이고.
1: 일단은 안 다치셨습니까?
0: 괜찮으세요?
1: 만약 다치지 않으셨다면 네. 해장국은 다시 사면 됩니다.
0: 자 일어나세요.
1: 네.
0: 다시 걸어가십시오. 걸어가서 네. 해장국을 다시 사가지고 오시면
1: 아니면 그냥 앱으로 주문하세요. 요럴 네. 때 쓰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돈도 네. 잃고 감정국은 다시 사면 됩니다.
0: 자 일어나세요.
1: 네.
0: 다시 걸어가십시오. 걸어가서 네. 해장국을 다시 사가지고 오시면
1: 아니면
0: 될 것 같아요.
1: 그냥 앱으로 주문하세요. 요럴 네. 때 쓰려고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돈도 네. 잃고 감정까지 잃어버리면 네. 아 이건 손해가 너무 큽니다.
0: 그냥 정말 먹고 싶어서 가서 사오신 거잖아요. 이 더위에.
1: 그리고 이제 좀 더 들어가면 배달료를 좀 아끼려고 네. 했는데 오히려 돈이 더 지출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면 진짜 화가 나죠.
0: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화를 좀 푸시라고 저희가 선물로 네. 떡 선물 보내드릴게요.
1: 네. 이 정도면 네. 이제 균형이 맞는 거 아닙니까?
0: 아, 그렇죠.
1: 손실과
0: 그렇죠.
1: 이익의
0: 맞아요.
1: 네, 균형을 저희가 조금 맞춰드렸고요.
0: 네.
1: 상추, 된장찌개, 비빔밥 추가로 고추장 살짝 추가해가지고 비빔면 입맛 돌아오고요. 저녁 때는 잠도 잘 와요. 0093님.
0: 야, 이거 비빔 쪽이네요.
1: 오늘 그쪽이네요.
0: 오늘 결론은 네. 비빔, 네. 국수, 뭐 시원한 거, 오이, 열무, 약간 요쪽
1: 약간
0: 라인으로.
1: 고추장 베이스와 김치 베이스.
0: 네. 네. 네,
1: 그쪽 라인이에요.
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참고해서 이제 잘 먹겠습니다.
1: 네. 6305님. 우리 아들은 달걀 입혀서 김밥 구워주면요. 김밥을 구워요? 엄청 많이 먹고요. 우리 남편은 순대에 계란, 에이? 순대에 계란물을 입혀가지고 구워주면 잘 먹어요.
0: 응?
1: 저는 그거 해주면 밥맛이 뚝 떨어져서 시켜 먹어요. 왜? 야 이렇게도 먹을 수 있는 거군요. 김밥을 구워요. 달걀에 입혀가지고 그리고 순대도 계란물을 딱 입혀요. 아 근데 맛있을 것 같네요.
0: 근데 입맛은 정작 나의 입맛은 뚝 떨어져.
1: 내 입맛이 절로 넘어가는 거죠.
0: 아 어떻게 진짜. 아. 자 저희가 선물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 맛있을 것 같네요. 네,
0: 힘내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또 2부에 네 말씀드렸지만 21세기 한국어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오늘 참가 번호 6번 7번. 아, 네. 7번, 8번 네. 이렇게 나오시죠.
1: 포짓 그리고 판도라 이렇게 두 팀이 나와주세요.
0: 네네.
1: 자, 이분들의 이야기 궁금해하시고 많은 분들도 추임새 남겨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0: 좋습니다.
1: 자, 이제
0: 오늘 알쏠신K에서 또 우리 봉영 씨가 대길이 하시네요.
2: 언제나 이거 또 해야 됩니다.
0: 네. 노래도 있네요. 대길이 캐릭터로서.
2: 지금 그래서 큰일 났어요.
0: 왜요? 왜요? 에? 너무 기대되는데요.
1: 어떻게 될지
0: 재밌을 것 같아요.
1: 도저히 지금 이성적으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가 봐야 알 것 같고요.
0: 에이.
1: 일단 요 문자도 좀 보겠습니다.
0: 네네네.
1: 460 하나님.
0: 네.
1: 조금 미워하실 수도 있지만 전 소중하니까요. 건강하고 시원하게 얼린

0: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4: 노래하고 싶다.
5: 노래하고 싶다.
6: 이것저것
7: 이놈저놈
8: 묻지마
9: 따지지마
1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

0: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월드컵 관련 퀴즈입니다. 지난주 북중미 월드컵이 시작됐습니다. 16년 만에 조별리그 1차전에서 체코를 상대로 승리한 우리나라는 내일 오전 10시 개최국인 이 나라를 상대로 사상 첫 조별리그 2연승에 도전합니다. 이 나라를 상대로 한 우리나라의 전적은 20년째 무승이에요.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평가전에서는 2-2 무승부로 연패 사슬을 이제 처음 끊었죠. 자,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국이자 내일 우리나라 2차전 상대국인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1: 1번 아르헨티나, 2번 멕시코, 3번 폴란드.
0: 네.

0: 네?
1: 지금 몇 시고? 형? 지금 도대체 몇 시고? 지금 2시 50분입니다. 몇 시고? 멕시코가 정답이었습니다.
0: 2번이었습니다. 멕시코.
1: 그렇습니다.
0: 힌트가 필요 없었어요. 다들 지금 에이, 뭐. 내일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1: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출근 시간대라 확실히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0: 회사에서도 근데 다 이런 거 좀 보라고 봐주지 않을까요?
1: 애들 네. 수업 시간에도 봤다고 하던데요. 틀어줬대요 선생님이.
0: 제가 교장 선생님이면은 다 그러니까 보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1: 다는 아니고 한 시간 정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0: 전 두 시간 다 보라고 할 것 같습니다.
1: 아 훌륭한 교장 선생님.
0: 왜냐하면 공동체의 어떤 네. 그 마음, 그쵸? 정신, 우리가 연결되었다라는 그 정서. 그쵸.
1: 4년에 한 번 열리니까.
0: 그것도 교육의 그쵸. 일환이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1: 지금 멕시코!
0: 멕시코. 네. 멕시코와의 내일 경기 또 응원하고 기대해 봐야겠죠.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1: 네.
0: 혹여 우리 선수들이 좀 힘들게 플레이한다 하더라도 네. 우린 끝까지 응원을 해야죠.
1: 네.
0: 자, 떡 선물은 5831님께 드립니다.
1: 축하드립니다. 떡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0: 힌트 그래도 좋았다고 반응이 아, 나쁘지 않네요.
1: 다행이네요.
0: 다행이네요.
1: 열심히 해야죠 또.
0: 자, 두 번째 퀴즈 갑니다. 하!
1: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해 똑또로록 똑똑똑똑.
0: 자, 두 번째 퀴즈도 우물정 0302 짧은

0: 개항 150주년을 맞았군요. 네. 내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항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1: 네. 네.
0: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이게 이제 그 최초의 근대적 조약 아니겠습니까? 이제 외국과 배증. 그래서 이제 네. 항로가 열린 건데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부산에 가면요. 네네. 약간 또 진짜 그 부산만의 네. 느낌이 있지 않아요?
0: 있죠.
1: 굉장히 그 많은 또
0: 무역을 하고
1: 그렇죠. 무역을 통해서 많은 어떤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문화들이 아직도 네.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맞습니다.
1: 멋진 부산항 많이들 놀러 가시면 좋겠고요. 네.
0: 떡 선물을 어떤 분께 드릴까요? 자, 저는 떡 선물 8849님께 떡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1311님.
0: 네네네.
1: 저도 섬 사람이라서 반갑네요. 힌트 듣고 딱 알아버렸습니다. 바투 들으면은 머리도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항상 맘카페에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그러세요?
1: 육아하면서 들어요. 와우.
0: 감사합니다.
1: 너무 감사합니다.
0: 육아하시면서 들으시는구나.
1: 이게 왜 기분이 좋냐면 이거 좋은 거니까 함께 들어봐요.
0: 맞아요.
1: 이 자체가 저희를 행복하게 합니다.
0: 감사하죠.
1: 맞아요.
0: 맞아요. 진짜.
1: 또 기억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0: 열심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5분 뒤면은 네. 이번 20주년을 맞았죠. 21세기 네.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오늘 참가번호 7번과 8번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진짜 쟁쟁한 분들을 뚫고
1: 네.
0: 본선에 진출하셨으니까 또 어떤 음악을 만드시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오늘 게다가 두 팀은 이제 포짓 그리고 판도라 이렇게 두 팀인데 두 팀 다 이제 연주팀이에요.
0: 연주팀.
1: 네.
0: 네네.
1: 우리 악기들 혹은 뭐 다양한 악기들로 어떤 음악의 색깔을 또 만들고 그걸 왜 만들었는지까지 네.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음악이 훨씬 더 풍부하게 들릴 거예요.
0: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부 끝곡을 들을 건데요. 아, 저도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음악입니다.
1: 아, 내일 축구 있으니까.
0: 예. 그렇죠. 코리아 이거죠. 코리아.
1: 그거예요?
0: 그거인가?
1: 내가 아는 노래가
0: 싸이와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코리아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1: 자, 그 에너지 그대로 한 분씩 네.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짓에서 가야금과 양금을 연주하는 심유진입니다.
1: 네.
3: 해금을 주로 연주하고 가끔 철형금도 연주하는 오. 심지민입니다.
1: 네. 지민 씨, 유진 씨 이렇게 네. 나와주셨어요.
4: 일단은 팀 소개와 뭐 악기 구성이랄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2: 네, 저희 포짓은 2024년에 결성된 팀인데요. 네. 저희 이제 4명, 말 그대로 포 네, 네 명의 대학 동기들이 이제 모여서 아하. 이제 원래는 지금까지는 뭔가 되게 미니멀하고 그런 음악을 했었지만 네. 이번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번 새로운 포짓의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네,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3: 그리고 저희 팀이 포짓인 이유가 이제 네. 이제 행위 그런 행위.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국악 음악에만 한정짓지 않고 좀 다양하게 우리 활동을 해보자.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 이제 피지컬 시어터 팀이랑도

0: 연주할 때 미디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1: 아, 아직까지 라이브에서는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타악이 그렇게 필요한 음악이 없었어가지고 네. 네. 실험은 하고 있지만 네. 아직 공연으로는 사용한 적이 없어요.
0: 지금 이번에 참가하신 분들, 그러니까 본선 올라가신 분들과 인터뷰했을 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위해서 결성된 팀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2: 네.
0: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그랬었는데 2024년에 이미 결성하셨고 보니까 앨범까지 내셨었네요.
2: 네.
0: 4월 달에.
3: 아 좋아 좋아. 네, 가자.
1: 저희가 또 이제 21세기는 워낙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맞아요. 되게 선망의 대상이었거든요.
2: 맞아요.
1: 사실 그거 시 저희의 첫 활동이기에는 약간 아 좀 더 완벽한 모습으로 나가고 싶은데
3: 쌓아놓고 네. 나가자.
1: 네. 그래서 우리 거기 나가기 전에 좀 더 음악을 같이 만들어보자. 또 맞아요. 이제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2: 맞아요. 예.
1: 그 음악 스타일이.
0: 예. 그러면 네. 이 대회는 처음 출전하시는 겁니까?
1: 네, 네 맞습니다.
0: 처음 나왔는데 바로 본선에 올라가신 거예요?
1: 네.
2: 정말 감사드리죠.
3: 그러니까 예선에서 네. 뭐 세 번 떨어지고 네 번 만에 됐다 그런. 팀도 있었고 그랬거든요.
0: 네. 맞아요.
3: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철석하고 그 어려운 본선 무대를 설 수 있었던 걸까?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이거는 다 운이 다 따라준 거죠.
1: 아닌가요? 네. 제가 워낙 팀워크가 좋거든요.
3: 아 팀워크 좋다.
1: 이제 동기들이어가지고 네. 맨날 연습 때마다 막 웃느라 연습을 못해.
0: 대학 동기예요?
2: 네. 저희가,
1: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네. 중학교 동기들이 막 중간 중간 섞여,
2: 섞여 있어요.
1: 있어요.
2: 관계가 조금 얽혀져
1: 네,
2: 있습니다.
1: 네네네. 네.
3: 근데 어쨌든 사이가 좋다.
1: 네.
2: 네 좋습니다.
0: 그러면.
2: 좋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0: 아, 그러면 예. 이제 그 보면 팀 내에 작곡하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2: 네. 네.
0: 그래서 작곡하신 분이 틀을 잡으면 뭐 이렇게 곡을 완성하는데 지금 보면 네 분이 공동 창작 개념으로 곡을 작업하셨을까요?
2: 네, 맞아요.
1: 맞습니다.
2: 네,
1: 네, 네, 일부러 그렇게 제가 또 섭외를
2: 약간 평소에 네. 좀 창작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팀이 결성하기 전부터 약간 뭐 저는 사실 여우락 아카데미 출신이고요.
0: 네네.
2: 이런 여러 이렇게 창작들을 이제 허튼 원래는 이제 허튼 타령을
3: 허튼 가라.
2: 네, 네. 허튼 타령 이제 장단.
3: 예.
2: 네, 이제 주제로 해서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네. 이제 그 곡 안에서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뭔가 지금 사회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네. 잠시나마 우리가 벗어나서 다 내려놓고 그런 허튼 행동들을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장난감 악기 같은 것도 저희가 연주를 하고요.
0: 장난감 악기 네.
1: 합니다. 사실
3: 그러니까,
1: 네.
3: 예, 말씀하세요.
1: 아 네, 저희가 되게 모범생처럼 네. 어쨌든 이 국악이라는 그 코스를 모두 밟아왔거든요.
3: 그렇죠.
1: 그래서 사실 이번에 무대에서 저희가 할 행동들이

0: 님 분들 중에서도 저희와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들 맞아요. 하고 계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2: 그분 각자 기준은 네, 다르겠지만 맞아요.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이 행위들이 되게 예. 그 1차 심사평처럼 되게 어설프고 뭐 네. 어색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되게 웃겨요. 그래서 저희를 보면서 네.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이렇게 네. 해도 괜찮다. 남 신경 쓰지 네. 말고.
3: 근데 네. 네. 네. 이게 보시면 이게 국악 그룹인지 개그 그룹인지
1: 아, 그 정도예요.
3: 아 근데 저희만은 저희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4: 무대 위에서를 네.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무대 위에서.
1: 아,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나시 입었어요.
3: 아, 아니,
1: 아무도 공감 못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설마? 아 그런 건 아닙니까? 네.
4: 아까 음악 중간에 무슨 장난감 소리라고 표현하셨나요?
3: 네, 맞아요. 장난감 악기들을 저희가 이번에 곡에 네. 넣었는데요.
4: 실제 장난감 악기를 말씀하신
3: 네, 맞아요.
4: 거예요?
3: 저희... 네,
0: 그리고 아~ 이제 초등학교 때 저희가 많이 접해본 예. 캐스터넷이나 예. 트라이앵글, 뭐 글로켄시필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네. 근데 좋고 나쁜 거를 떠나서 그 접근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0: 아,
1: 네, 네.
4: 클럽은 가봤냐는 질문이 있네요. 가봤어요? 클럽?
0: 가봤습니다.
4: 예?
1: 안 가봤다고요?
4: 안 가봤다고요?
0: 안 가봤지만 클럽과 네. 비슷한 콘서트는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락 페스티벌이나
1: 아 예. 클럽 아니, 클럽 가봤냐? 아,
0: 클럽. 저,
1: 유진 씨는?
3: 저는 한 번 딱 가봤어요.
1: 오, 대박이다. 갔다 왔구나.
0: 돈가스
3: 아니 돈가스 클럽 아니고요. 21살 때 이제 친구들이랑 공연 뒤풀이를 하고 한번 가보자. 이제 홍대에 모 클럽을 갔습니다.
0: 안 가봤어요.
3: 아니요, 가봤어요, 저. 아니에요. 자, 가봤는데 그때 예. 이후로 저랑 안 맞는다는 걸 느끼고 그 뒤로 한 번 안 갔습니다.
1: 저는 웃긴 게 유진 씨가 클럽 갔다는 게 웃긴 게 아니라 갔다는 거에 배신감 느끼는 지민 씨가 웃기고

0: 트라이앵글, 뭐 글로켄시필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합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네. 근데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접근 자체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네요.
0: 아,
2: 네, 네. 클럽은 가봤냐는 질문이 있네요. 가봤어요? 클럽?
0: 가봤습니다.
2: 네?
0: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3막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1: 예.
0: 이제 2막이 이제 그런 반복되는 이 사회에서 딱 그 동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동심. 순간이에요.
1: 네.
0: 거기부터 들려드릴 건데 1분 안에 그 장난감 악기가 많이 들어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1: 네.
0: 없지만 없더라도 그 일부러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시라고.
2: 아, 아, 네네네.
1: 알겠습니다.
0: 네.
2: 동심을 표현했군요.
0: 네. 동심.
1: 재밌네요 두 분 진짜.
2: 자 포짓의 허튼 짓 중에 1분 미리 듣기 해보겠습니다.

0: 분이 동심 맞나요?
1: 네, 네 맞습니다.
0: 맞아요?
1: 네.
2: 중간 정도 되는 부분.
0: 네, 동심의 중간.
1: 초반 파트.
0: 곡,
2: 곡 전체? 초반?
1: 아, 네, 곡 전체.
3: 이 상쾌하고 좋아지는 느낌?
1: 오.
3: 근데 한 가지 태클은 걸고 싶은 게
1: 네.
3: 허튼지처럼 안 들리는데요.
0: 난 완전 모범생.
3: 그러니까. 근데 한 가지 태클은 걸고 싶은 게
1: 네.
3: 허튼지처럼 안 들리는데요.
0: 난 완전 모범생.
3: 그러니까.
0: 하나.
3: 이게
0: 둘,
3: 왜 허튼짓이야?
0: 셋, 넷, 따따다.
3: 우와, 이게 어떻게 허튼짓이야?
2: 네. 자, 저희가 제가 설명할게요.
1: 네.
2: 설명하겠습니다.
3: 수습 한번 해 보세요.
2: 예. 이제 여기는 극히 일부고요.
3: 아.
2: 그 부분은 이제 뒷부분에 나와요.
1: 아,
2: 제가
1: 아,
2: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약간 치트키처럼
3: 예.
2: 숨겨두었기 때문에.
3: 아, 네네네. 네. 이 부분이 핵심은 아닌 거군요.
1: 네.
3: 사실 뒤를 위한 아, 전제, 네. 곡선 네. 요 정도로 네네네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2: 약간 큰 그림을 지금 약간 붓을 들고 약간 그, 막 그린 약간
3: 아,
2: 그런 정도.
3: 아, 어,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네.
0: 반전을 위해서 앞에는 그래도 모범생 어떤 느낌의 음악 이렇게 있고 뒤에 아. 이제 반전이 있다는 거잖아요.
2: 네 있어요.
1: 네.
0: 뒤에
3: 지금 죄송합니다. 우리 청취자분께서 7444님이 그 1차 예선 때 심사평이 이해가 갑니다.
0: 아니 근데 의상이 궁금해졌어요.
2: 저 의상이요?
1: 굉장히 획기적일 예정입니다.
0: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나시 한번 해봐요.
3: 나시야 나시.
0: 아니,
3: 나시 입겠지 뭐.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아니까
1: 일단 몸에 신기한 행위를 또 할 예정이에요.
3: 이거 신기한 행위.
1: 이제 여기까지. 네.
2: 네. 뭔가를 아,
0: 얘기,
2: 몸에다가.
0: 아니 지금 다 얘기했었어요. 아, 앞에 참가 팀들은.
2: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얘기, 얘기하시나?
0: 구체적인 건 아닌데
1: 네. 네.
0: 예를 들어서 뭐 검은색 옷으로. 할 것이다 뭐 라든지 아~ 뭐 그 정도 색상 정도는
1: 아, 색상?
0: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1: 저희 그 색

0: 지금 죄송합니다. 맞죠? 우리 청취자분께서 7444님이 그 1차 예선 때 심사평이 이해가 갑니다.
1: 아니 근데 의상이 궁금해졌어요.
2: 저 의상이요?
3: 굉장히 획기적일 예정입니다.
1: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나시 한번 해봐요.
0: 나시야 나시.
3: 가잖아요.
0: 그렇죠.
3: 그래서 저희 이제 녹음본은 이 네. 클릭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네. 저희의 그 케미가 많이 빠졌거든요.
0: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 완전 클릭이에요.
3: 네, 네. 그래서 네. 저 네. 현장에서 보시면 훨씬 네, 네 재밌으실 아. 거예요.
0: 그건 이제 클릭 안 듣고 하니까
3: 네, 저희 완전 가니까. 호흡으로 가거든요.
2: 저희 곡만큼은 현장에서 꼭 보셔야 한다.
3: 맞아.
2: 이걸 아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허.
0: 여러분 네. 포지십니다.
3: 네.
0: 포지.
3: 네, 포지십니다. 네. 월드스타를 미리 이제 보실 아. 수 있는 기회입니다.
0: 어, 거기까지 간다고요? 네, 네. 오.
2: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요.
0: 아, 근데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뭐 관전 포인트라고 아, 할까요? 뭐 지금도 어느 정도 얘기하신 네. 것 같긴 한데 아직 못 다하신 얘기가 있다면.
1: 지금 저희 기억 남는 건 이제 동심 요거 네. 생각이 나고요.
0: 그리고 이제 허튼 짓이 네. 뒤에 나온다 요 네. 정도. 혹시 뭐, 더 하실 얘기 있어요? 관전 뭐 포인트?
1: 어떤 연주를 하는데
0: 무지개색 의상도 아, 있었고
1: 그런 저희, 거를 좀.
2: 저희가 사실은 앞에 소개 저희 팀 소개를 해드렸을 때 네. 뭔가 되게 미니멀한 음악을 주로 한다고 했었다고 네. 말씀을 예.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이 허튼 짓이라는 곡이 네. 저희에게 약간 조금 차력쇼 같은 느낌입니다.
0: 멀티로 할 수 네. 있는 걸 다
2: 네.
0: 하는
2: 네. 네. 정말 비우지를 않고 정말 꽉꽉꽉꽉꽉 다 채워서 네 맥시멀리즘을 네. 보여드릴 네.
3: 그래서 저희의 전곡을 한번 들어보시고 예. 또 이번 한음프 때 할 곡을 이제 또 보시면은 굉장히 네. 재밌으실
2: 아,
3: 거예요.
2: 딱 보시면 아 얘네 많이 노력했구나.
3: 네. 이런 매력이 네. 이런. 네.
0: 그러면 4월에 내신 두 번째 앨범 네. 소개 좀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3: 네, 저희 4월에 냈던 앨범 제목은 네. The First라는 앨범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의 첫 숨, 첫 순간인 그 숨의 그 고결함을 담고자 했던 곡이에요. 예. 앨범이에요. 예. 그래서 최대한 그 각 악기가 가지고 있는 질감들을 좀 살리려고 했고 네. 뭔가 현대사회 사람들이 이 곡을 좀 들으면서 숨을 좀 쉬었으면 좋겠다.
0: 숨을 쉬었으면 좋겠다.
3: 네. 그걸 그런 메시지를 좀 주고 싶어서
1: The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숨트다.
3: 네, 이렇게 숨트다. 두 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곡 제목이.
3: 네.
0: 근데 공통점은 허튼이까지 포함해서 네. 다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네. 많으신 것 같다는
2: 맞아요.
0: 생각이 들어요.
2: 네. 저희 팀 자체가 뭔가 이런 곡 같은 걸 만들 때 예.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자 노력하고 있어서 네.
3: 그리고 네. 저희가 만나서 물론 되게 해픈 이런 소리 수다도 많이 떨지만 네.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굉장히 많이 나누고
0: 예를 들면 어떤 화두로
3: 뭐 정치에
0: 합니까?
3: 대해서
0: 아 정치도
3: 한다던가 예, 예, 예. 뭐 사회에 대해서 이 네. 사회에 벌어진 이 갈등들
0: 네.
3: 그 세계의 문제들에 네. 관해서 이제 토론도 하고 각자 의견을 자주 나누거든요. 그래서 워낙 사람에 가까운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저희가 가져가는 곡의 주제도 사람과 가까운 네, 주제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0: 아티스트가 가질 수밖에 없는 관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치. 아주 건강하게 작업하고 계시네요.
2: 네, 그렇지만 몸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지금
0: 왜요? 어디가 아파요?
3: 저희 많이 아픕니다.
2: 네,
0: 어디가 아파요?
2: 저 얼마 전에 독일에 공연을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 같이 가다 보니까

0: 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서 단독 공연을 또 올리고요. 또 9월에는 송파 청년 지원 사업인 더 임팩트라고 있어요. 아, 예. 거기서도 단독 공연을 올리고 네. 심지어 11월에는 북미의 되게 최대 규모의 아트 마켓인 시나르 비엔날레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또 이제 선정이 되어서 제가 캐나다에 가게 됩니다.
1: 야, 열심히 하시네요.
0: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음악을 위한 공연을 네. 위한 비용으로 아마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아, 진짜
0: 회식도 하고
1: 여기 모든 게 다 모범생이야. 모든 게
2: 네? 여기 북미 아트마켓 가서 잘 하시면 좋겠네요. 여기서 감사합니다. 잘 선정되시면 이제 네. 북미 쪽으로 확장이 되니까.
0: 네 맞습니다.
1: 혹시 그 상금 받으면 일부분은 뭐 여행 간다라든지 뭐 이런 계획은 일절 없어요?
3: 안 그래도 약간 언급을 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제. 예. 진민 씨가 대표거든요. 예, 네, 네, 바로 컷당했습니다.
2: 네, 아,
1: 알겠습니다.
0: 캐나다에 가서 네. 네.
1: 오늘 그 포지의 두 분 네. 유진 씨, 지민 씨와 이야기 네. 나눴지만 막 본인들은 막 이제 이 틀을 깨고 네. 막 나아갈 거야. 내가 봤던 모범생 최고의 두 분을 만났어.
2: 바른 사람.
1: 진짜 바른 사람. 아주 정직한 사람들.

0: 예. 그것의 장점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경계 위의 불안, 영어로는 Anxiety on the Edge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저희 네. 첫 싱글 곡이에요.
1: 아, 네. 네.
0: 그래서 이 곡을 들으시면서 얘네가 이런 악기도 다룰 수 있어! 약간 이런
2: 네.
0: 거죠.
2: 첫 싱글인데 네. 이제 각자 주전공 악기가 아닌 다른 악기 도전입니다.
1: 네 분의 능력치를 극대화한 곡이네요. 네. 이 곡 맞습니다. 들으면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구호 외치시고 인사해 주세요.
2: 어떻게 할까요?
0: 시작!
2: 아, 뭐예요? 북구호가?
3: 원, 투, 쓰리, 포짓, 화이팅 아니에요?
1: 여기서 짜고 있는 거야?
3: 자, 포짓 만났습니다.
1: 아니요, 잠깐만, 있는 것 같아요.
2: 자, 포짓이 아니라 포짓!
0: 아, 오케이,
2: 시작! 시작. 포짓이 아니라 포짓!
0: 화이팅!
3: 감사합니다!

0: 그냥 이름이 음악 천재인 거죠?
1: 네. 호입니다, 호.
0: 아니, 판도라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기억이 나요.
2: 네, 맞습니다. 네,
3: 작년에도 이제 참가를 하셨고 본선을 오르셔서 형규 씨와 작년에는 원주 씨.
1: 네, 생황 말고 양금 연주자.
3: 맞아요. 그래서 만났던 기억이 나고 원주 씨는 따로 또 모시기도 했었고.
0: 그래서 그때 결과가
2: 은상이었죠.
0: 은상.
3: 네. 네. 그때 판도라 운영하면서 결혼하려고 모아놓은 돈을 열심히 다 털었다. 그래서 1등을 해야 된다. 상화 씨가 1등 안 하면 큰일 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과는
0: 어떻게 됐어요?
2: 은상이 됐죠. 은상. 네. 1등 못하고.
3: 물론 은상도 굉장히 큰 상이에요.
2: 그렇죠. 너무 감사하죠. 처음 네. 판도라 이름으로 나왔는데 네. 은상을 받았으니까.
3: 네.
2: 그것도 좋은 경험이었고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그 사이에 어쨌든 1년 사이에 머리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이제 길어지셨고.
2: 네, 맞습니다.
3: 뭐 헤어보다는 이제 일단은 저기 그래서 결혼은 어떻게 됐어요?
2: 아, 원래는 이제 1등을 하면 예. 좀 이제 세 명에서 나눠 가지면 예. 어느 정도 금액이 되니까 쓰려고 했는데 예. 이제 은상이 돼서 3등분을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서로 각자 좋은데 잘 사용했습니다.
3: 아, 그래요?
1: 21세기 때문에 결혼을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0: 아니 근데 이제 저의 기준으로는 은상도 굉장히 큰 상이고 의미 있으니까 그래 난 이걸로 그래 끝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네. 21세기에 더 도전 안 하고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저의 성향상. 그런데 어떻게 다시 또 도전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2: 얘기할래?
1: 말하세요.
2: 아, 네. 원래는 안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사실.
3: 아, 네네. 마음 상했었습니까? 아, 에이, 안 알아주는 이 대회 에이. 안 나가고 말지. 이런 거였나요?
2: 했다기보다는
0: 내 예. 음악도 못 알아보고 와 이렇게.
3: 우리 대장장이시 얼마나 좋아.
0: 그랬었는데요.
3: 그런데요.
2: 딱 뒤로 그런 마음을 삼키고
3: 네.
2: 설날이 껴있어서 저희가 연습을 못했어가지고 그 신청 기간 동안
3: 예.
2: 그래서 나가네 마네 고민을 하다가
3: 그래서, 예.
2: 안 나가면 이대로 끝날 것 같아서 팀이 빨리 준비를 해보자 해서
3: 예.
1: 안 나가기로 땅땅했어요 원래.
3: 네. 아 그래요?
1: 네, 근데 단톡방에 호소문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이대로 안 나가면 후회할 것 같다. 20주년이다. 예. 이걸 놓치지 말자. 우리 음악 해야지 해서
3: 예.
1: 원주도 사실 나도 나가고 싶었어. 저도 사실 나도 찜찜했어. 그래서 내일 만나자. 그래서 그 결혼 자금 털어서 준비한 연습실에 모여서 우리 어떡하지?
0: 가면서 봐. 그래요.
3: 작년도 그랬다니까.
0: 네. 돈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3: 네.
2: 그래서 창작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예. 확신이 많이 없었어요.
3: 이번 대회 때.
2: 네.
0: 그러면 예. 그거잖아요. 절차가 뭐 음원을 제출하는 건가요?
2: 영상을 제출합니다.
0: 영상?
2: 네.
0: 그러면 영상 제출하기까지
2: 네.
0: 자 우리 단톡방에 하자부터 네. 영상 제출하기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있었었어요?
1: 3일?
0: 네.
2: 이틀?
0: 네, 뭐 그러니까 그 3일 만에 음악을 빨리 만들어서 제출을 네, 한 거예요 일단
1: 만들어 이렇게 네. 해가지고
2: 운이 좋았던 거죠.
0: 네, 나중에 이제 뭐 디벨롭하고 저기 하면 되니까 수정하면
1: 네,
0: 되니까
1: 네.
0: 아, 근데 된 거예요?
2: 네, 운 좋게
1: 됐어요.
3: 아, 근데 요거 짚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준비한 건 맞겠지만
2: 네.
3: 그 전에 음악 활동 자체가 쌓아왔던 거 아니겠어요?
2: 아, 그렇죠. 뭐 각자 역량도 있으니까
3: 그렇죠.
2: 열심히 하면
3: 쌓였던 것들을 이제 풀어내서 네. 만들고 그걸 계속 이제 디벨롭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죠?
2: 맞습니다.
1: 네.
3: 아유, 포장하느라 힘들다.
0: 그러면
3: 아유, 진짜
0: 그렇게 해서 뚱땅뚱땅 만들었어요. 뭐 네. 집중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뭡니까?
2: 마키아입니다.
0: 마키아?
2: 네.
3: 설명 좀 해주세요.
0: 어떤 겁니까?
2: 마키아가 이번에도 사실 신화 내용으로 준비를 했어요.
0: 신화?
2: 네.
0: 그리스 신화 말씀하시는
2: 네.
0: 거예요?
3: 신화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2: 맞아요.
3: 네.
2: 아무래도 짧은 기간 내에 작곡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미 네. 주제가 정해져 있었기
3: 그렇죠,
2: 때문에
3: 그렇죠.
2: 라는 생각도 있고 마키아라는 곡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기간토마키아라고 신들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3: 네.
2: 그래서 이번에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삼아서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서 마키아라는 곡을 짓게 됐고요.

0: 스토리텔링은 이해가 됐고요.
1: 네.
0: 이제 곡 작업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곡은 누가 쓴 겁니까?
1: 원래 작곡가가 따로 없어서 같이 작곡을 하는데 저는 저번에 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선율이나 이런 화음 뭐 화성적인 거에 너무 문외한이라 네. 이 친구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2: 아영 씨는 화성학을 좀 공부하셨어요?
3: 아니요, 그렇게 공부한 것도 아닌데 네. 작년이랑 조금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2: 표면적인 것들을 먼저 만들고 의미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판도라 얘기를 듣고 나면 일단 안에서부터 계속 쫓다가 그게 점점
3: 모르네요. 저 북청사자 탈춤 맞으신가요?
1: 네, 북청사자 네, 노름의 그 꼽추춤에서
3: 춤과 동일시하게 봐가지고 예. 그러면 여기에 사용했던 음계를 이용을 해서 음악을 만들자라고 아. 했었던 건데 네. 그 작년에는 곡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셋이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좀 분위기 잡고
1: 우리를 상상할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아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서사가 있는 음악이에요. 네. 그래서
0: 그래서 탄생한 곡이 마키아 3일 만에 만들었고
2: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만
1: 이제 밤새 네. 열심히 하고 고민하고 고민해서
2: 그럼요 그럼 네.
1: 갈아 넣었습니다.
2: 그렇지만 상화 씨한테 물리셨습니다.
0: 아니 물린 게 아니라
2: 아 3일
3: 빵 아니 어떻게 어떻게
0: 아 원래 이 의미는 네. 그 명곡 중에
1: 뭐가 좋을까 하다가 군례악을 선택을 했고 네. 군례악 중에 대치타 선율을 조금 인용을 해서 작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2: 그러니까 저는 어떤
0: 라는 곡 중에 뭐 초중반 초반 중반 후반부 중에 어떤 부분을 선택하셨습니까?
3: 인트로입니다.
2: 저와의 영어들이 있는가 하면 판도라 얘기를 듣고 나면 일단 안에서부터 계속 쫓다가 그게 점점 표면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맞나요?
0: 말씀드린 겁니다.
3: 아이고.
2: 그것도 이제 쌓였으니까 제가 가능한 그쵸? 거잖아요.
0: 그죠. 자, 1분 미리 듣기 해볼 거예요. 마키아라는 곡 중에 뭐 초중반 초반 중반 후반부 중에 어떤 부분을 선택하셨습니까?
3: 인트로입니다.
2: 아예 인트로예요?
3: 네.
2: 이유가 있습니까?
3: 들어보시면
2: 듣기 전에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선정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인트로를
3: 서곡 느낌으로다가
2: 서곡.
3: 네, 그

0: 왜
1: 칭찬을 안 하는?
2: 아니, 왜 본인 신화 얘기할 때만 그렇게
0: 안 하더라고. 아니에요. 네. 칭찬 잘 합니다. 칭찬 잘 하는데. 네.
3: 그냥 잘 합니까 칭찬?
0: 네, 잘 하는. 그 좋은 게 나올 때까지의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아. 이제 인색한 것 같고 좋은 게 나오면 좋다고 잘 얘기해요. 아. 좋다, 너무 좋다. 우리 잘한다.
2: 아 근데 사실 그래요.
3: 어색하지 않으세요? 네, 잘한다. 어색해요. 예, 맞아요. 좋다. 네.
1: 네. 아까 전에 나왔던 팀도 저희 일탈할 거예요. 그런데 완전 모범생.
2: 근데 너무 진짜 좋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아 그냥 이 팀만이 가지고 있는 그냥 그 어떤 고유의 색, 그냥 그 궁금증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면 그 대회의 결과를 조금 이따 여쭤보고 네. 네. 판도라 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 신화를 한 시간짜리로 이렇게
2: 고유의 색, 그냥 그 궁금증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면 그 대회의 결과를 조금 이따 여쭤보고 네. 네. 판도라 팀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 신화를 한 시간짜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음악으로 쭉 이렇게 콘서트 형식으로 이제 하시고 영상도 만드실 겁니까? 어떤 그런?
0: 뒤에 이제 배경 영상 같은 이런 걸 말씀하시는 네. 거겠죠? 네. 네. 네.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 있습니다. 늘 네. 그런 소스를 찾아보고 있고 네. 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듣는 것보다는 보이는 게 많아야 어허. 지루하지 않을 테고 네. 그런 점을 생각해봤을 때 영상적인 부분도 필요할 거고 음악이나 뭐 춤적인 부분도 넣을 수 있다면 네. 과감하게 선택을 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작년에 그 대장장이처럼 막 그 망치 이렇게 퍼포먼스 있었잖아요. 네. 어떻게 올해도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퍼포먼스가 있습니까?
0: 아니요, 고민 중입니다 아직. 그래서 지금 올해는 아. 연주만 해서 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고 아직까지
2: 누가 아쉬워요? 아영 씨.

0: 꼭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 부분이 있을까요?
1: 관전 포인트.
2: 관전 포인트요? 예. 그냥 진짜 저희끼리 연습
1: 꽝 하는 그거.
3: 네.
1: 예.
3: 언젠간 쓸 날이 있지 않을까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1: 이번에 씁니까?
3: 네, 이번에 사용할 계정.
1: 전쟁이면
2: 네. 영상 그 음원을 들으시더니 네. 야, 전쟁하는 사람들한테 잠도 재우고 밥도 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싸움만 시키면 어떡하니 할 정도로 진짜 숨가쁘게 저희가 쫙 갖고 올라가가지고
1: 끝까지 밀어붙여요.
2: 네, 한번 기대해 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일단 생황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2: 야, 아주 그냥 다 부셔 그냥.
1: 아, 다 부시자 막 이런 느낌.
3: 아, 그래요? 이런 생황 연출은 없었다 싶지 않을까요?
1: 아, 그래요?
2: 사람들한테 잠도 재우고 밥도 주고 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싸움만 시키면 어떡하니 할 정도로 진짜 숨가쁘게 저희가 쫙 갖고 올라가가지고
1: 끝까지 밀어붙여요?
2: 네, 한번 기대해보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일단 생황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2: 야, 아주 그냥 다 부셔 그냥.
1: 아, 다 부시자 막 이런 느낌.
3: 아, 그래요? 이런 생황 연출은 없었다 싶지 않을까요?
1: 아, 그래요?
0: 그래요?
3: 네.
0: 일단 저한테는 네. 저도 뭐 모든 음악을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냥 전쟁하면은 풀이의 자룡할 소다 이게 일단은 강하게 남아 있거든요. 굉장히 잘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또 기대가 됩니다. 전쟁에 대해서.
1: 자, 형규 씨도 뭐 관전 포인트 및 네. 이번에 만약 대상을 받는다면 상금은 어떻게 쓰실지까지.
3: 네, 제가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는
1: 네.
3: 그냥 저희 무대 전반적인 부분이 다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군데를 찝기에는 각자 악기의 개인 기량을 최대한으로 뿜어내서 그 5분 동안 달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민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관객들이 지치지 않을까, 힘들어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0: 관객은 안 힘들어요.
1: 5분 가지고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안 힘들어요.
0: 예. 연주자가 힘들지.
1: 끝까지 물어보죠.
0: 예.
3: 5분 전체가 다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0: 그 비싼 공
3: 네.
0: 몇 번 칩니까?
3: 그냥
0: 한 번?
3: 아니요, 한 번은 아니고 여러 방면으로 활용을 합니다. 뭐 치는 것도 있고 비비는 것도 있고 뭐.
1: 두드리는 것도 있고
3: 네.
0: 끝으로 내년에 또 나옵니까?
3: 이번 성격에 따라
1: 그러니까 좀 잔인하다 질문.
0: 아니 끝까지 도전하실 것 같아서
3: 먼저 들어봐도 될 것 같은데
2: 내년에 솔직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다른 곳을 아예 저희만의 공연 기획 공연이나 아예 다른 길을 더
1: 작년에 맘상했었네. 확실히 맘상한 거였어.
0: 알겠습니다.
2: 저 조금 그랬어요.
1: 자, 응원, 이런 솔직함 좋아요.
0: 응원하겠고요. 네. 이미 또 한 번 작년에 무대를 서 보셨기 때문에 네. 더 편안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네.
1: 이번에만 집중해야죠.
3: 네. 네. 네. 네,
0: 맞습니다. 자, 끝으로 신청곡 부탁드렸었는데 대장장이의 신을 선정하셨네요.
2: 명곡이죠. 네.
0: 네. 누구 곡이에요, 이거? 이거
2: 되게 요즘 네. 판도라라고 눈여겨보고 있는 팀인데 아주 지금 저점 매수. 저희를
1: 요 정도면 저점 매수입니까?
2: 네, 저희를 예, 예, 지금부터 예, 예. 관심 있게 보시면 이제 나중에 해외에서 예. 저희가 예. 다 씹어 먹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3: 좋다, 포부 좋다.
1: 근데 계속 아영 씨는 평소 얘기할 때는 이렇게 그 오붓한데 뭔가 곡 소개할 때 계속 이렇게 폼이
0: 그러니까 막 계속 전쟁이야 전쟁. 전쟁.
2: 도끼를 네.
1: 전의에 불타있어요 지금.
2: 권소인 감독님이 작년보다 도끼가 너무 빠졌다고 저희가 너무 조신하고 너무 단아하다고 전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다 죽었어. 약간 이런 마인드로 연습할
0: 원래
2: 때도
0: 원래 강아지도 치고 잡고 작은 애들이 깡깡깡깡 짖고
2: 자기가 센 줄 알고 자기가
0: 큰 개는 안 짖거든요 이렇게. 예, 근데 지금 아무튼 귀여웠었습니다.
1: 아, 역시 귀엽다. 예. 알겠습니다.
0: 자,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2: 네. 시작.
3: 연주 다시 어? 다시 연습.
2: 아니 오케이. 너가 먼저 연주를 했어.
3: 미안.
1: 여기 방송입니다, 여러분. 방송이에요, 방송.
3: 예. 네. 오케이.
1: 예.
3: 시작. 연습은 연습.
0: 즐겁게. 연습은 즐겁게. 네. 공연은 살벌하게.
3: 너가 연습해.
2: 아, 오케이. 네, 저부터.
0: 연습은 즐겁게, 공연은 살벌하게.
3: 네. 오케이.
2: 오, 네, 맞아요. 네, 해보겠습니다. 연습은 살벌하게.
0: 아, 즐겁게. 연습은
1: 대장장이 신이고 다 못 듣겠다 음악.
0: 공연은 살벌하게.
2: 자, 네.
0: 시작.
2: 연습은 즐겁게.
3: 연주는

0: 네, 아, 판도라 구호가 깔끔했다면 끝까지 다 들었을 음악 일부분만 들었죠. 판도라의 대장장이 씬 듣고 왔습니다.
1: 연습은 즐겁게 공연은 그러니까 대본 안 갖고 올 때부터 불안불안하더라고요. 하지만 네, 연주는 본 무대에서 기가 막히게 하시겠죠.
0: 그렇습니다.
1: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투의 시대
0: 파투의 상사대입니다. 내일 봬요.

0: 네, 아, 판도라 9호가 깔끔했다면 끝까지 다 들었어
1: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
2: 하고요. 하지만 네. 연주는 본 무대에서 기가 막히게 하시겠죠.
0: 그렇습니다.
2: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1: 뭐,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저희 오름새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이 물통은 적당히 물을 담으면 새는 법이 없었지만 물이 80%를 넘어서면 밑바닥의 구멍으로 한꺼번에
1: 구경갈제 경포 동정 혹은 뼈머를 구경하고.
0: 순수통이라 불리니 이 물건은 단순한 물통이 아니라 선비들이 곁에 두고 자신의 마음을 살피던 교훈의 도구였습니다. 과유불급, 넘치면 도리어 다 잃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는 자꾸 잊고 사는 것 같죠. 지금 내 마음은 얼마나 차 있을까요? 욕심, 걱정, 분노, 조급함으로 이미 넘치기 직전은 아닌지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안숙선의 소리로 단가 만고강산 보내드립니다.
1: 만고강산

존색을 자랑한다. 동네산 좋은 경치

0: 용량을 넘어서게 되니까요. 넘치고 나서야 비우려 하기보다 가끔은 내 마음이 얼마나 차 있는지 들여다보는 여유도
1: 놀아보세.
0: 안숙선의 소리로 단가 만고강산 보내드렸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분수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참 철학적인 물건이죠.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목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민요, 방아타령, 오봉산타령, 경복궁타령까지 이어서 들을 텐데요. 김옥심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강기민요 방아 타령, 오봉산 타령, 경복궁 타령까지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김옥심의 소리로 경기민요 방아타령, 오봉산타령, 경복궁타령까지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고흥 이한식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유민왕씨. 오늘도 변함없이 노래가 좋다 방송 듣고 인사드립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참 큰 힘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휘모리 잡가 풍등가 보내드릴 텐데요. 이춘희의 소리입니다.

이춘희의 소리로 휘몰이 잡가 풍든가 보내드렸습니다. 6043님께서 어릴 적에 엄마 팔 베고 누워서 따라 부르며 배웠던 제 최애창곡은 세타령이랍니다. 퇴근길 엄마 생각도 나고 세타령 신청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오늘 생방송 중에 선곡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0: 우상한 세월에 대해 짜증과 신경질, 원망이나 한탄을 퍼붓는 대신 허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은이의 마음가짐이 하도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나온다. 내친 김에 조상현 명창이 부른 단가 사철가를 골랐다.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명창은 별스런 가락도 없이 속에 오래 묵혀둔 말을 툭 내뱉듯 찾아온 더위가 황망스럽게도 봄의 끝자락을 걷어가 버리고 말았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일부러 책을 들추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나는 시가 있다. 조윤성이라는 분이 지은 시조 한 수다. 봄이 간다커늘 술 싣고 전송 가니 낙화하는 곳에 간 곳을 모를 너니 유막 꾀꼬리 이르기를 어제 갔다 하더라. 쓰러진 꽃잎을 밟으며 봄을 전송하러 들길로 나선 주인공의 풍류 넘치는 여유와 황망하게 가버린 봄 소식을 꾀꼬리 말로 전하는 재치 있는 표현이 멋스럽다. 무상한 세월에 대해 짜증과 신경질, 원망이나 한탄을 퍼붓는 대신 허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은이의 마음가짐이 하도 좋아서 웃음이 절로 나온다. 내친 김에 조상현 명창이 부른 단가 사철가를 골랐다. 이산 저산 꽃이 피니. 명창은 별스런 가락도 없이 속에 오래 묵혀둔 말을 툭 내뱉듯 구절을 던지고 고수는 그 말 한번 잘했으라며 응수하듯 북통을 툭툭 치는 이 노래의 시작은 언제 들어도 시원해서 좋다. 애절할 것도 즐거울 것도 없는 담담한 소리조와 간결한 북장단이 허허로이 만나는 단가 한 대목. 왔다가 어느새 가버리는 봄을 향해 가려거든 가라 하며 큰 소리도 쳐보고 네가 가면 더 좋은 세월이 올 테니
1: 봄은 차지어 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 일러니 오늘 백발 한심 먹으나 내 청춘도 나를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기어 흔들 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 방초 승화이라. 옛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노상봉

0: 못하는 놈 차례로 잡아다가 지어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분입 내들 서로 모아간 녀석 한잔 더 먹소 덜 먹게 허미연서 거드름거리고 놀아오
1: 조상현의 소리, 김용환의 북장단으로 단가 사철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글로읽는 우리 음악에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송혜진 교수의 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원문을 발췌하고 풀어서 읽어드렸습니다.

0: 이난 초의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세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신청해 주셨던 6043님께서 앞서서 제가 우리 음악 많이 듣는 방법이 최고다 말씀드렸는데 계속 듣다 보면 추임새도 가끔 들린답니다. 세타령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찡하네요 하셨는데 아마 이 노래 가르쳐 주셨던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광님께서 안녕하세요 금광입니다. 더위가 더욱 더하는 날이네요. 단오가 내일인데 민족의 명절이었던 시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못하네요. 통영 오광대 농창탈 과장 오늘은 듣고 싶어서 올립니다. 통영 오광대와 관계가 있어서 고전을 듣고 싶어서 올립니다. 더위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이것들이 다 한 과장으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상좌승이 작은 어미를 두고 춤을 추다가 할미 양반이 나타나서 쫓겨서 퇴장을 합니다. 그리고 할미 양반과 작은 어미가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불륜이죠. 불륜을 저질러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할미 양반이 출산 준비를 위해서 이제 시장에 간 사이 작은 어미가 그 사이에 또 동네 남자들과 바람을 피우는 예, 뭐 그야말로 이제 난장판 예, 난장판이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다른 장면에서 큰 어미 그러니까 할미 양반의 본처 원래 부인이 가출한 할미 양반을 찾아서 헤매다가 굿을 통해서 만나서 세 사람이 함께 한 집에 살게 됩니다. 작은 어미가 순산을 하고 나서 그 아기를 어르는 큰 어미를 작은 어미가 이제 질투를 해서 쓰러뜨리고 결국 이제 싸우다가 죽게 되면서 큰 어미의 상여가 나가는 장면까지 이렇게 긴 드라마의 드라마로 이야기가 짜져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할미가 영감을 찾으러 나서는 데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통영 오광대 제4과장이고요. 말씀드린 김에 전해드리면 제5과장 다섯 번째는 포스탈 마당이라고 해서 포수와 사자가 등장을 해서 포수가 사자를 총으로 이렇게 사냥을 하는 그 장면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무형문화재 지정 초창기에 이 연희자분들, 명인들이신데요. 장재봉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통영 오광대 제4과장 농창탈 대목을 보내드립니다.
1: 아이고, 간밤에 꿈이 좋더니 자네 같은 일색을 만나려고 그리하였던가 보네. 어찌면 자네가 내 눈에 그리 일색인가. 아이고, 그러세요. 제 눈에도 영감님이 어찌면 그리 호거리세요. 허허허허. 지척의 천리, 지척의 원수가 있고 천리의 벗이 있다더니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일세. 사랑, 사랑.

0: 사장님 자 아까 어디 나 어떻게 하냐 일을 어떻게 하냐 자 어디 따가죠 어디 따가죠
1: 날로 봐서 참아주세요.
0: 아이고 영감아님.
1: 아내로 봐서 참아.
0: 영감아님 그만 안 참고 참으세요. 참아. 아이 독한 것이 남자로구나.
1: 영감님 남북 그렇습니다. 안도 들어가십시다. 남북 그런 줄을 아느냐? 예 안도 들어가십시다.

0: 여기가 뭐 하는 거지요?
1: 여기가 어디
0: 있어? 그러면 영감 찾아 나오는 거지요?
1: 영감 찾아 나왔어요?
0: 예.
1: 영감이 어떻게 생겼어?
0: 영감 생긴 체격은 얼굴이 두리면서 하고 푸른 도복에다가 코에 살짝 기침을 당하시는 이런 영감이 지나가는 거를 못 봤습니까?
1: 봤지요. 이제는 전에 봤지요.
0: 아이고 그래요. 어쩌면 찾 것입니까? 어느 곳을 갔군요.
1: 영감을 찾으려면요.
0: 예.
1: 공을 많이 들여야 찾습니다.
0: 아이고 공을 들이요. 무슨 공을 들이면 되겠습니까?
1: 대한 이북 가라앉고 군세서 단장 단지히 하고 내가 용화산지를 착지 못해야 영감을 찾습니다.
0: 아이고 그래요. 동도 조항님네, 서도 요항님네, 북도 요항님네, 남도 요항님네, 사대 도항 요항님네, 항해동 생나가고 방영감 만나도 소원이 부탁이요. 어디 공당 거리로다, 이 공당 거리로다, 삼순당 거리로다, 망령당 거리로다, 38동 대응이 거리로다. 나무흑이요, 어제진 망구열대, 공공적 거려지고

가슴으로 받는 꿈을 꾸었다 해서 네올레라고 이름을 짓고 가운데 집 배뱅이는 이름을 벌써 말해버렸네요. 가운데 집 최정승의 부인께서 태몽 꿈을 꿀 적에 꿈에 그냥 하얀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이 머리 달비 한 쌍을 주길래 그 달비 한 쌍을 요 치마폭에 받아가지고 베베베베 틀어 넣는 꿈을 꾸었다 해서 배뱅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네. 이 녀석들 이제 무럭무럭 커가지고 한 서너 살 되고 보니 정승님들이 자기 딸들을 안고 좋아가지고 한바탕 둥둥 타령으로 놀아보죠.

많이 있는데 아 김유리 씨는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능청맞게 잘하는 거 같죠. 배뱅이 굿 중에서 배뱅이 탄생부터 배묁이와 상좌주까요? 능청맞게 잘하는 거 같죠. 배뱅이 굿 중에서 배뱅이 탄생부터 배뱅이와 상좌중이 만나는 대목 실황 음원으로 함께 들었는데요. 또 하나는 보통 이제 그 소리 하시는 분이 장구 반주에 얹어서 노래하고 재단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악기 반주가 함께 있다는 것이 또 이야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판굿 및 호적 시나위 들어볼 텐데요. 김덕수 외 여러분의 이 사물 연주고요. 서용석의 호적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를 준비했습니다. 경기민요 청춘가. 이 청춘가는 일제강점기부터 경기민요로 정착이 자랑 말아라, 덧없는 세월의 백발이 되누나라는 노랫말로 시작하고요. 좋은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울의 바둑돌 부딪혀 휘고요. 이내 몸 시달려 백발이 되누나. 세월이, 저는 이 가사 좋아합니다. 세월이 가기는 흐르는 물 같고 이내 몸 늙기는 바람결 같구나.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희원 명창의 소리로 청춘가 들어보시죠. 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계몽기의 시대적 영향이 아닌가 싶고요. 다른 노래말들을 살펴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곤 합니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희원 명창의 소리로 청춘가 들어보시죠.

0: 백점 혈육 없어 무주남산 지치달라 칠성당 모아놓고 백일정성 기도하니 지성이면 감천이라.
1: 노래 한 소절 그리고 악기 한 소절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연행이 되면서 없던 신명도 저절로 솟아나게 만드는 신명의 샘물 같은 그런 곡입니다. 오후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기운도 떨어지고 신명도 떨어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노래 들으면서 기운을 좀 차리시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영남 성주풀이, 조감룡의 노래와 꽹과리, 남기문의 장구, 최병삼의 북, 백진석의 징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여봐라 복수야, 우리가 밤낮 풍악 맞출 것이 아니라 성주 지심풀이 함 내보세. 청계자하고 지백은 축하니 땅은 지시에 생긴 법이요 인생은 묘하여 살아였네. 한라산 줄기바다 아주 우두루루 훑어져 서울 삼각산 되었네. 삼각산 줄기바다 아주 우두루루 훑어져 이디의 당산이 되었네.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1: 오케스트라의 성악팀과 연희팀이 함께 참여하고요. 소리꾼과 연희꾼의 경계를 넘어 노래와 연주, 몸짓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무대를 펼칠
0: 위로 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2: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경기 지역 곳곳에 전해 내려오는 민요와 연희를 새로운 감각으로 만나보고 싶다면 이 공연에 주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 기획 공연 경기 소리 만화경이 6월 20일 토요일 오후 4시 경기국악원 국악당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경기 지역의 전통 예술을 현대적인 무대 언어로 새롭게 풀어낸 창작 공연인데요. 만화경 속 조각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무늬를 만들어내듯 경기의 민요와 연희 그리고 사람들의 삶 속에 담긴 소리를 오늘의 감각으로 재해석해 선보입니다. 무대엔 경기 시나위 오케스트라의 성악팀과 연희팀이 함께 참여하고요.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가야금 명인 이재숙의 독주회가 열립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이재숙 명인은 국악교육의 제도화와 현대화에 큰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가야금 연주자이자 교육자인데요. 이번 독주회는 오랜만에 마련되는 무대로 연주자의 추억이 담긴 음악들을 통해 가야금 음악의 흐름과 시대적 변천사를 되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선사합니다. 이어서 같은 날 저녁 7시에는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한국춤 150년 3대, 4대를 이어온 춤축제 제115회 한국의 명인 명무전이 펼쳐집니다. 1990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첫 막을 올린 한국의 명인 명무전은 어느덧 37년의 역사를 이어온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인문학 콘서트 공존이 6월 26일 금요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죠. 요 AI와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한 특별한 무대인데요. 국악관현악을 중심으로 예술과 첨단 기술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음악으로 풀어냅니다. 국립국악관현악단은 그동안 로봇 지휘자를 선보인 부재,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관현악의 기원 같은 다양한 시도를 이어왔죠. 이번 공존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AI가 실제 창작 과정에 참여

아리랑을 AI가 분석하고 재구성한 알고리즘 아리랑, AI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인간이 발전시켜 완성한 공존의 울림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낭만,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상적이고 이상적으로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심리 또는 그런 분위기라고 국어사전에서는 풀이하고 있는데요. 한자로는 물결낭에 질펀할 만을 쓰지만 사실 이 말은 서양어를 옮기는 과정에서 적당한 한자를 붙인 일종의 음차 번역어에 가깝죠. 로맨스, 로맨틱, 로맨티시즘 이런 계열의 단어들을 일본에서 번역할 때 발음이 비슷한 한자로 골라 쓴 게 바로 물결낭에 질펀할 만이었는데요. 이걸 일본 한자음으로 읽으면 로만에 가깝지만 이 단어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우리식 한자 발음으로 읽으니 낭만이 된 거죠. 애초에 우리 문화에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다 보니 이 낭만이라는 말의 개념도 우리말로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의 단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께 낭만은 무엇인가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로트버즈의 연주로 낭만 보이 들으면서 6월 18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낭만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로 만남의 문을 열었는데요. 정말 이 낭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쓰면서도 누가 낭만이 뭔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언어로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긴 어렵죠. 국어사전의 풀이만으로도 명확히 설명되진 않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그 시절엔 낭만이 있었지라고 얘기하면 또 누구나 공감하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낭만이라는 단어는 언어로 설명되는 단어가 아니라 어떤 시절에 대한 향수라던가

대한민국 승리 위해서 화이팅 해야 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진짜 내일 10시만을 우리 기다리면서 잠도 푹잘 주무시고요. 자, 승승장구님께서요. 안녕하세요. 벌써 목요일 저녁이네요.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우리 7324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의 첫머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많이 더우니까요. 낭만이 넘치는 만나와 오늘도 함께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어요. 첫곡 낭만이 넘치네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제목도 낭만보이라는 곡이었죠. 자, 드들강님께서는요, 저녁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만나, 낭만 가득한 즐거움과 행복한 낭만의 쉼터, 행복의 시간, 그리고 그곳에는 행복의 낭만지기, 해금의 예술인 보미님이 계셔서 더 멋들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우, 저도 뭔가 연주할 때 낭만 있게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음악 듣고 올게요. 펑크데이즈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낭만도체비.

관악 아트홀에서 열리는 플레이리스트 세대별 아리랑 공연인데요. 음악공장 노을양과의 협력으로 꾸며지는 이 작품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의 삶과 감정을 서로 다른 음악 스타일의 아리랑으로 풀어내는 공연입니다. 음악공장 노을양은 영화 원앙소리의 음악감독을 맡았던 민소윤을 주축으로 2018년에 결성된 그룹이죠. 이번 공연엔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목요일에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함께하는 날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라디오 극장의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겪은 재미나거나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면 극장이라고 말머리 달고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덩덕궁앱 사연 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매일 코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용과 신청

두 아이 짝지우고 나니 흰머리 희긋한 아내와 주말이면 산으로 들로 쉬다 걷다 하면서 서로 땀 닦아주는데 뒤늦게 찾은 낭만입니다. 보내주셨어요. 아, 이게 또 진정한 낭만이죠. 그쵸? 아유, 그 모습 그려집니다. 너무 정답고요. 좋아요. 보남영님께서요. 요즘은 다 SNS로 소통하지만 남편이 군대 갔을 때 편지로 소통할 때가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늘 초록색 펜으로 편지를 썼었는데 편지를 기다리고 답장을 쓰던 그때 그리운 감정이 참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남편이 이제 주름살이 하나 둘 늘었습니다. 이것 또한 제겐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나이 드는 건 익어가는 거니까요. 바람 솔솔 행복한 저녁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0: 엄마, 나 그냥 내일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1: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 갑작스레 꺼낸 이야기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학교에 안 가고 싶다 하는 걸까? 혹시 내 아들이 뉴스에서만 보던 학교폭력, 왕따라도 당하고 있는 걸까? 강훈아, 갑자기 왜? 학교 가기 싫어졌어? 조심스러운 나의 질문에 아들은 대답이 아닌 다른 질문을 던진다.
0: 엄마도 혹시 내가 월드컵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1: 응? 갑자기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월드컵을 보면 왜 안 돼? 우리 강훈이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축구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우리나라 경기는 보면서 다 같이 응원하는 게 월드컵이야. 내 말을 들은 아들의 표정이 그제야 밝아진다. 그런데 문제는 밝아진 표정으로 다시 한번 던지는 말이다.
0: 그럼 나 내일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월드컵 보면서 응원하면 안 돼요?
1: 우리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선 지난주 금요일 월드컵 경기 중계방송을 시청

티셔츠를 입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하나가 됐던 2002년의 축제 분위기. 아마 그 정도까지는 살면서 다시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상황에서 홍명보 선수의 중거리 슛이 골문을 가르던 그 순간은 정말 신기할 만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작은 교실에서 지내는 시간에도 교과서 밖의 추억과 낭만이 그 자체로 값진 수업일 텐데. 아들보다도 내가 더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어쩌겠는가. 내 마음대로만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단체 생활을 통해 배워야만 하는 것을. 강훈아, 내일 월드컵 중계를 못 보게 된 건 아쉽겠지만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월드컵은 녹화된 화면이 신날 수 있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지만 30년 넘게 지나도록 그 장면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 걸 보면 그날은 강렬한 축제의 날이 분명했다. 한 번씩 계속 열릴 거지만 네가 6학년 친구들이랑 같이 교실에서 수업받는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신 없을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아쉬움도 교실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느껴. 그것마저 놓치면 아쉬운 추억이니까.

김용화, 이상화, 이봉근 그리고 김문희의 노래로 어이야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실제 어느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월드컵 중계를 틀어준 교사들을 색출하겠다는 교장의 발언에 한 학생이

남은 일보까지요. 동물들도 사랑하는 극장 짱 사랑합니다 해주셨는데 아, 이 세렝게티에서 오느라 이 오랑우탄과 남은 일보는 굉장히 일찍 출발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재밌게 들으셨다니 감사해요. 자, 월영거무님께서요. 낭만은 그냥 저예요. 저는 말이죠. 영혼 자체가 낭만이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쯤부터 비 오는 걸 완전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새벽비 맞고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아, 초등학생이요. 제가 또 야행성이라 밤에 산책하고 분위기 잡는 걸 좋아하곤 했거든요. 초딩 때부터 이랬으니 지금은 멘탈까지 완전 낭만으로 제대로 물이 들어버린 거죠. 제가 사는 아파트가 바람이 좀 많은 편이고 분위기가 가을처럼 고즈넉

이곳에서 월드컵 거리 응원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오늘 영남에 이어 일부 수도권과 서울에도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내일 거리 응원... 에헤!

내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과잡 순대로 소원 성취 바랍니다.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기운이 없는지 고기 먹자고 해서 막창 구웠습니다. 크, 함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렇게 정말 편백나무 그늘 아래에서 편히 쉬시는 남편분의 사진을 처음 보여주셨거든요. 와, 나무가 엄청 진짜 굵네요. 아, 여기는 진짜 이렇게 의자에 누워만 계셔도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 막창, 부럽네요. 맛있게 드세요. 483 하나님께서요, 옆집이는 저녁하느라 분주한데 나는 작은 방에 누워 만화 들으며 낭만을 즐기고 있네요. 못됐지요? 옆집이와 같이 낭만을 즐겨야 하는데 말이에요. 보내주셨는데, 얼른 지금 주방으로 가세요. 이 만나를 들으셔도요. 식탁에 앉아서 들으시면 또 함께 들으시면 낭만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그쵸?

모습입니다.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전망대에서 보는 덕수교의 모습이 굉장히 멋지네요. 오, 여러분들도 이 근처에 가시면,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2379님께서요, 주말에 친한 동생이랑 청주 명암타워 가서 월남쌈 먹고, 명암 저수지 한 바퀴 돌고, 전망 좋고 이쁜 카페 가서 커피 한잔하고 잘 놀다가 오는데, 살구나무에 살구도 제법 익어가고 있어서 찍어봤어요. 너무 예뻐서 보내봅니다. 오늘도 만나 즐겁게 잘 들을게용, 사랑해용,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살구가 정말 주렁주렁 매달려 있네요. 이 새콤달콤한 살구. 아유, 조금 더 익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전병훈의 노래로 오돌독이.

서울시는 오는 19일 서초구 반포 한강공원 달빛광장에서 2016 제8회 서울 국악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축제는 국악 서울을 깨우다를 주제로 전통 국악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국악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으로 꾸며지는데요. 축제는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집니다. 메인 공연인 한 무대를 비롯해 시민 참여 공연 열린 무대까지 전통 국악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담아낸 공연들이 한강의 밤과 낮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서울 국악축제의 또 다른 매력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행사장 곳곳에서는 한복과 호패, 전통 머리 장식 체험을 비롯해 윷놀이, 비석치기, 죽방울, 번화 등 전통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 연희와 국악기를 직접 배워보는 원데이 클래스도 마련됩니다. 특히 올해는 AI 기술을 접목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이는데요. AI 국악 창작소에서는 시민들이 국악 선율을 재즈와 팝, 힙합 등

0: 올해의 축제는 국악 서울을 깨우다를 주제로 전통 국악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국악까지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곡 열린 무대까지 전통 국악의 깊이와 현대적 감각을 동시에 담아낸 공연들이 한강의 밤과 낮을 수놓을 예정입니다. 서울 국악축제의 또
1: 다가갔네 하존네 군밤이여 에라 생일밤이로구나
0: 방울, 번화 등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 연희와 국악기를 직접 배워보는 원데이 클래스도 마련됩니다. 특히 올해는 AI 기술을 접목한 참여형 프로그램도 새롭게 선보이는데요. AI 국악 창작소에서는 시민들이 국악 선율을 재즈와 팝, 힙합 등 다양한 장르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축제 현장에서는 국악을 직접 만들고 표현하는 경험뿐 아니라 미니 전통악기 만들기, 국악기 키링 제작, 전통 공예 플리마켓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상 골목길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내일 하루만 하는군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더 길게 하면 좋을 텐데요. 김인설님께서요. 아날로그 하니까 옛날에 전축으로 LP판 들을 때 지지직 소리 나올 때 낭만 생각나네요. 해주셨고요. 1319님께서 오늘 저녁은 그냥 소면 삶아서 비볐어요. 간단히 먹고 이제 실실 잠들 시간이 다가오네요. 산골짜기선 해지면 자야 해주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 장기지떡 선물 세트는 6732님, 7531님 드리고요. 강청의 친환경 비누 세트 2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0: 고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쫙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1: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 발홍한 젊은 년을 나온 자만 빼어두고 저건 장을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리 마오.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

소프라노 조설영이 부른 김연태 씨 백지희 작곡 혼자는 외롭고 둘은 그립다 보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426번님께서 바리톤 박흥우 목소리로 듣는 초혼 가슴을 울립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자취할 때 김소월 씨 초혼을 늘 마음에 품고 되뇌이곤 했거든요. 오늘도 질청했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 시가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로 시작하는 비장한 내용인데요. 7426번님, 고등학교 3년 내내 되뇌이셨다니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지 참 궁금하네요. 이번엔 또 다른 김소월 씨로 만든 이 곡 어떠실까요? 김소월 씨 이희목 작곡 개여울 바리톤 이응광이 부릅니다.

바리톤 이윤광이 부른 개여울 보내드렸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FM과학당 오늘도 서울 도나무과학당이 선보였던 산조대전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지난 4월 16일 아쟁연주자 이정은의 이태백류 아쟁산조 그리고 유민혁의 박종선류 아쟁산조가 오른 4월 16일 공연 실황입니다. 산조대전 하면은 서울 도나무과학당의 아주 대표적인 기획 공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도나무과학당이 특별히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아서 2021년부터 선보여온 산조대전에 더욱더 힘을 주었는데요. 지난 4월 2일부터 19일까지 열렸죠. 올해는 대금 연주자이자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상현 감독이 예술감독을 맡았는데요. 큰 주제가 확장이었습니다. 젊은 음악가들로 또 시민으로 또 명인으로 오래된 전통음악 중에 하나인 산조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러한 주제 코드를 녹여넣었는데요. 저는 사실 산조대전을 보면서 저만의 주제를 몇 가지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먼저 그 주제 중 하나는 확인이기도 했는데요. 현재 생존하는 음악가들의 이름을 딴 산조를 한자리에서 만나보면서 뭔가 음악적인 시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주제는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특별히 하나의 악기를 기준으로 두세 명의 연주자들을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연주자들이 산조라는 것을 가지고 뭔가 즐거운 음악적 대결을 하는 듯한 그런 순간을 맛볼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 FM과학당에서 함께 하실 공연도 역시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두 산맥의 아쟁산조를 이정은의 연주 또 유민혁의 연주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결이라는 코드로 즐겁게 감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정은이 연주한 이태백류 아쟁산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백류 아쟁산조는 최근에 그 기세가 아주 넓어지고 있는 산조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태백의 스승인

유민혁의 연주로 박종선유 아쟁산조 들었고요. 장구 연주에는 김태영이 함께했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4월 16일 서울 도남구학당에 오른 산조대정 공연 중 아쟁을 중심으로 이정은의 이태백류 아쟁산조 그리고 방금 전 감상하신 유민혁의 박종선유 아쟁산조 만나봤습니다. 앞으로 이처럼 즐거운 음악적 대결을 FM과학당을 통해서 계속 만나보실 수 있으니 산조대전에도 또 FM과학당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송현민이었습니다. FM과학당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네, 종종 찾아와 주시고요. 사연도 종종 남겨주시면 함께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목요일 생방송에선 이야기의 밤, 그리고 지금 이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서는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주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돔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가야슬의 노래와 연주로 바람은 만나보시죠.

아우 저 피 뽑는데 돈이 6만 천 원이 깨졌어요. 등골 휘어졌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이게 아마 그거였죠. 어제 그 이 취업 관련해서 건강 검진 받아야 된다고 뭐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 이거 비용이 이거 보통이 아니네요. 진짜. 네, 그래도 뭐 투자할 만한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풀리기를 또한 바라고요. 그리고 0853님 동갑내기 친구 생일 선물로 하나 네 가야슬의 바람은 듣고 왔습니다. 3830님 새싹사연인데요. 저도 인별 스토리 보고 처음 들어왔어요. 작가님 목소리 듣는 순간 심장이 덩덕쿵. 아유 또 이렇게 다 근데 두 달 걸리는 거면 생일 선물이 가능한가요? 생일 선물 두 달만 기다려줘 이럴 수가 있나? 네, 개인이 운영하는 공방 가서 만들었는데 완성하는데 두 달 정도 걸린다네요. 가마에 불 떼어 굽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해서요. 초벌 굽고 두 번째로 재벌 구워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두 달 걸리는 거면 생일 선물이 가능한가요? 생일 선물 두 달만 기다려줘 이럴 수가 있나? 네. 아, 네. 아무튼지간에 진짜 이거 너무 귀엽게 정성 들여가지고 머그컵 만드셨는데 아, 그래도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받으시는 분은 분명히 또 고마워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다린 만큼 또 그 보람이 있겠죠. 네, 그러면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지요.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이어가겠습니다.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야기의 밤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쥐의 사위 삼기 이야기입니다. 소중한 딸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사위를 찾기 위해 고민하는 쥐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가장 훌륭한 일을 고민한 끝에 태양을 사위로 삼기로 했다는 데까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먼 길을 걸어 햇님에게 도착한 쥐 부부가 오게 된 사정을 밝히면서 사위가 되어줄 것을 바라지만 햇님은 구름이 자기보다 강하다고, 구름이 자기를 가리면 자신은 힘을 못 쓴다고 답했습니다. 쥐 부부는 다시 구름을 찾아갔죠. 하지만 구름은 자신을 이리저리 흔드는 바람이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바람을 찾아가니 바람은 자신이 아무리 힘세게 불어도 밀리지 않는 미륵불상이 가장 강하다고 했죠. 미륵불상은 쥐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는 아무리 자신이 세다고 해도 자신을 쓰러뜨릴 수 있는 이가 있으니 그게 바로 쥐들이라고 했습니다. 쥐가 땅을 파면 자긴 꼼짝없이 쓰러져 버린다고요.

사위로 삼게 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시집가는 날 중 혼례 준비 박치환의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시작해서 다시 G로 끝나게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참 귀엽고 재밌는 이야기죠. 딸을 아끼는 마음이 너무 굉장한 부부의 저 여정이 아주 굉장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과도한 애정 탓에 어울리지 않는 짝을 붙여줄 뻔했던 딸의 입장에서는 참 가슴 철렁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륵불상이 지혜를 발휘해서 다시 쥐를 사위로 삼을 수 있도록 해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이 이야기 생각하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깊은 마음과 더불어서 사랑이 지나치면 판단이 흐려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한 함께 들기도 합니다. 뭐 이거 가지고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일은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기도 하고 한편으론 그 생각도 해요. 딸 입장에서는 세양지 딸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이 태양하고 결혼시키겠다고 태양을 끌고 오면 그 나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뭐 너무 금이야 오기야 키워서 나 정도면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겠지만은 0853님 30살 넘은 두 딸도 시집 안 간다고 하는데 저도 사윗감 찾아 나서야 하나요? 이렇게 좋아 보내주셨는데요. 아이 근데 뭐또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니기도 하죠. 또 요즘에는 그냥 뭐 생각 없으면 또 혼자서 삶을 잘 즐길 수 있는 방법들 함께 고민하고 또그 방도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아마 찾아서 뭐 사윗감 찾아서 데려간다고 해도 뭐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7426님 인찬 시인님 오늘 그론도 출첵해요. 인찬 시인님 목소리는 매일 밤꼭 들어야 하루를 마감하는 것 같아요. 질청할게요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유 또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오열의 작은 마음 전해드리겠습니다.

들려주는 아이들의 노래, 따뜻한 감성으로 들어요. 아이들의 노래의 힘이겠죠? 오늘 밤도 크론도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그래요. 아이들이 부르기 때문에 진짜 더더욱 빛나는 그런 노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만 가능한 목소리, 그 시절에만 가능한 감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시를 쓰게 시켜도 그렇더라고요. 어린이들이 쓰는 시 많이 낼 수 있는 독특한 언어 감각하고 맛이 있거든요. 참 그게 참 귀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5784님, 나의 안녕과 모두의 안녕을 바라게 되는 밤입니다. 라고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다 지금 안녕한 밤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4대 명절이라고 하면 설날, 추석, 한식 그리고 이날이 있습니다. 양기가 가장 왕성한 때 음력 5월 5일 단오인데요. 내일이 바로 단오날이죠.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더위를 막는 의미로 여러 가지 풍습을 즐기고 풍년을 기원하는 명절입니다.

지금 이 곡, 오늘은 신민요 추천 단오놀이를 이난초와 여러분의 소리로 들었습니다. 단오날 그네를 뛰면 한여름에 모기에 물리지 않고 더위도 타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지는데요. 아, 그래도 그네는 또 가까운 놀이터에 가면 쉽게 타볼 수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단오 명절에 맞아서 옛 풍습 한번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그네가 이제 그 단오날 타는 그 그네랑은 좀 다른 거긴 하죠. 놀이터 그네는 단오날 타는 그네는 서가지고 어마어마한 궤적으로 정말 보통 어마어마하게 날아가는 거잖아요. 진짜 아시죠? 그 엄청 크고 높고 90도까지 막 휙 날아가가지고 정말 아 저거 어떻게 타는 거지 싶게 타는 그런

가지고 뭐 70도, 80도까지 올라갈 때 저는 고작 깔짝깔짝 조금만 해 가지고 그냥 뭔가 잘 안 돼서 에잉 그네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발음하기 진짜 어려워하는데도 참 자주 듣게 되는 노래입니다. 스텔라장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들었어요. 서랍 열고 뭐 하나 꺼내려다가 연 김에 서랍 정리하고 생필품 떨어진 게 있어서 또 사다가 또 사는 김에 필요한 거 하나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김에 더 하게 될 때가 있죠. 예. 할 일을 쌓아놓고 아예 작정하고 본격적으로 다 해야지 결심하면 부담스러운데 이런 식이면 부담도 덜한 것 같긴 합니다. 다만 필요하지도 않은데 간 김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요거는 나중에 좀 후회가 되긴 하지만 자 오늘 여러분 라디오 또 듣는 김에 샤부샥 샤부작 샤부작 정리할 거 있으시면 같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9315님 고등학생들은

가요. 우리 주수연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 같은데, 뭐 가끔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마을 모든 어른들이 같이 키웠다고 하죠. 예, 그 동네 사람들, 우리 이은밤이라는 동네에 태어난 예, 소율이를 위해서 다 같이 힘 좀 써봅시다. 예, 김현철입니다. 동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0302, 예, 문자번호 샵 0302 이용해 주세요. 덩덕흥 앱은 무료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 1부. 목요일은 내가 PD, 목내피 함께합니다. 좋은 노래 있으면 혼자만 듣지 마시고 같이 좀 들어요. 예, 실시간 신청곡 들려드린 날입니다. 오늘 선곡 주제는 노래방에 가서 제일 먼저 선곡할 노래입니다. 아, 노래방 가면, 내가 보통 노래방 가면 일단 이거부터 시작이야. 아, 요즘 노래방 간 지 오래되긴 했는데 오랜만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난 이 노래부터 시작할 거야. 뭐 목 푸는 용도도 좋겠고, 아니면 분위기 확 그냥 한 방에 휘어잡는, 아니면 조용히, 예,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나만 그냥 한번 슬쩍 불러보고 싶은 노래, 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예, 어떤 이유로든 가자마자 선곡할 노래를 알려주십시오. 예, 같이 들으면서 한번 슬쩍 같이 불러보시죠. 자, 빨리 보내주시면 금방 나올 수도 있습니다. 2부에 이음반 편지 소개해드릴 거고, K클래식 한 장도 2부에서 같이 넘겨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예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 FM으로 어서 들어오세요. 아하, 이제 아, 출석 불러야 되겠구나. 예, 우리 출석 덕쿵이들 오늘은 어떤 분들이 와서 또 지켜주고 계신지 만나봅니다. 느낌님께서 다분히 1등을 노리고 올리신 것 같아요. 출 하셨습니다. 출 하셨고요. 안젤레나 졸려, 오키오키, 콩콩이 순이, 핑크공주, 1편 단심 세준, 무늬만 천사, 김인설, 안개꽃, 클로버 지화자, 사랑빛, 토닥토닥, 은밤이, 갓난이, 모히또 한 잔, 옥토끼, 세스펜서, 산세베리아, 친절한 은자씨, 금빛 노을, 빵빵 권쌤, 금빛 노을님께서는 소유라 건강하고 영특한 아이로 사랑받으며 예쁘게 잘 자라거라 해주셨고요. 토파즈님은 소유라 늘 건강하고 사랑받는 아이로 예쁘게 자라, 거의 복붙하신 거 아니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비슷합니다. 최선아, 또 민트소다, 민트소다님은 소유리로 이행시를 지어주셨네. 소문내고 싶...

www.wine.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선곡 주제는 노래방에 가서 제일 먼저 선곡할 노래입니다. 아, 마이크 잡고 부르고 싶어갖고 아주 근질근질한 노래. 혼자서 연습하고 있는 바로 그 노래. 당장 가서 부르고 싶은 노래 알려주십시오. 내 선곡이 나온다 싶으면 가사 찾아서 옆에 주위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는 데시벨로 함께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빵빵 권쌤님께서 남편이 일찍 귀가한 거예요. 왜 일찍 왔어? 그랬더니 반찬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빵 터졌어요. 2시간 넘게 반찬하는 남편 보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와, 진짜 스윗하시다. 예.

예요. 노래방에 가자마자 사랑의 총알 쏘면서 부르고 싶어요. 이 노래 노래방에 벌써 나왔나요? 아마 나왔겠죠? 와, 이거 지난주에도 우리 이 노래 들었었는데 저희가 어지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려드리질 않는데 워낙 들을 노래가 많다 보니까 지난주에 듣고 오늘 또 듣습니다. 요즘 아주 사방에 그냥 손가락 두개 이렇게 쏘느라고 난리시죠? 최성권입니다. 네가 좋아.

없습니다. 물론 뭐 예전에 막 은행이 어떻게 잘못되고 막 그거는 진짜 거의 나라가 망하는 수준이니 그거는 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3496님, 오늘 적금 만기 돼서 연차 쓰고 은행 다녀왔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그 집들이 선물이라도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0760님, 노래를 잘 못해서 노래방을 즐기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요,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를 조용히 부릅니다 하셨는데. 우와, 이 노래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 노래 하면 걸잘못 봤는데.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 본인도 모르게 되게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한번 조용히 한번 더 불러보세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한번 판단해 보시죠. 피노키오입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

언행이 어떻게 잘못되고 막 그거는 진짜 거의 나라가 망하는 수준이니 그거는 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고 결국 승자이신 3496님 예 축하드립니다. 예. 내년에 딱 새 집에 내 집에 딱 들어가시면 저희한테 소식 전해주세요. 저희가 그 집들이 선물이라도 좀 보내드릴 수 있도록. 0760님 노래를 잘 못해서 노래방을 즐기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면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부릅니다. 저는요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를 조용히 부릅니다 하셨는데 우와 이 노래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이 노래 하면 그걸 잘 못 봤는데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예, 본인도 모르게 되게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한번 조용히 한번 더 불러보세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본인의 실력을 한번 판단해 보시죠. 피노키오입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

이님, 내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멕시코전 꼭 이겨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 이솔로몬의 괜찮은 날 부르고 싶네요 하셨는데, 아 그렇군요. 예 맞다. 내일 2차전, 1차전은 또 멋지게 우리가 역전해서 이겼고, 뭐 어떤 분들이었더라, 아까 그 스코어 이벤트 이런 거 안 해요 하셨는데, 아 저희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는데, 예, 내일은 날이 아닌 것 같고 다음 주에 3차전 있잖아요. 예, 3차전 때 한번 합시다. 내일은 우리가 지금 뭐 스코어 이거 이럴 겨를 없어.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겨서 그냥 그 32강 진출을 확정을 지어놓고, 비기기만 해도 어느 정도, 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긴 하던데, 자 일단 내일 잘해서 결과 내놓고, 다음 3차전 남아공 경기죠. 예, 남아공과의 경기, 예, 부담 없이 우리가 스코어 이벤트 해가지고 또 마치시는 분께 제가 커피도 쏘고 그래야죠. 자 그러기 위해선 432님 바람대로 내일 결과가 좋기를 우리 같이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솔로몬 괜찮은 날.

깊은 밤 마음을 열고 나누는 우리의 이야기 이음밤 편지. 어릴 적엔 우리가 부모님의 넓은 품에 안겨 세상을 배웠다면 시간이 흐른 뒤에는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먼저 잡아드려야 하는 시기가 오죠. 오늘은 어머니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딸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JHL님의 이음밤 편지 읽어드릴게요. 멀리서 혼자 사시던 친정엄마가 최근에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이사 오시기 전에는 엄마 걱정에 늘 마음 졸이고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한 번은 하루 종일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무슨 일 생겼나 너무 걱정되어 차로 한 시간 걸리는 거리의 친정을 한밤중에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이제는 엄마가 저희 아파트 옆동으로 이사 오셔서 매일 한두 번씩 찾아뵙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말동무도 되어드리니 정말 뿌듯하네요. 얼마 전엔 엄마가 안방 전등이 나갔네. 어떡하지? 하시더라고요. 엄마, 내가 전등 사서 달아

두 배로 전문 용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두 배로 드리는 거 그거 드릴게요. 어머니와 어떻게 지내시는지 종종 소식 전해 주십시오. 느낌님께서 고맙다고 하시는 것도 나이 들어서 하시면 왠지 너무 짜네요 하셨는데, 그렇죠. 똑같이 그냥 고마우니까 고마워 하는 건데, 연세 많아진, 연세가 너무 많아지신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고맙다고 하면 아 뭐가 고마워,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당연한 거지 뭐 고맙다 그래 그러지 마, 이게 화낼 일인가. 진짜로 화를 내진 않지만 그 짠해지는 마음이 당황스러워서 내 마음에 없는 얘기도 가끔 나오기도 하고. 나무님께서 익어가는 부모님들 돌봄의 역할이 서로 바뀌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그랬듯이 자식도 부모님을 극진히 돌보아야 해요. 그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효녀 맞습니다 해주셨고요. 5784님 그 자리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요즘입니다. 그러게요. 네. 오늘 편지 보내주신 JHL님께는 어머니께 선물하기도 좋은 떡세트와 두유세트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번호 샵0302 우물정 0302로 성함과 주소를 알려주시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주제로 편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어떤 일이 있는지 재미있는 에피소드 보내주셔도 좋고요. 가족에게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마음 담은 감동적인 편지도 좋겠습니다. 편지 소개되는 분께는 선물 2개 보내드려요. 메일 주소 음밤fm@gmail.com입니다. 성함이나 닉네임, 신청곡도 꼭 함께 써주시길 바라고요. 손편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

주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편지들,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용필 뜻이 자식도 부모님을 극진히 돌보아야 해요. 그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효녀 맞습니다 해주셨고요. 5784님 그저...

뭐더 걸어서 만보 채웠어요. 드디어 쉴 수 있어요.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보. 이게 누군가에게는 8,000보도 만보도 뭐 그냥 별거 아닌 게 아니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야, 특히나 이제 차를 타고 주로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꽤먼 거리예요. 일부러 맘 먹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거리더라고요.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통 이런 문자가 오면은 딱 그

아유, 목소리가 진짜 꾀꼬리 같다, 그죠? 강수지 씨의 시간 속의 향기 듣고 왔습니다. 8274님의 신청곡이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방송 갔다가 강수지 선배님을 오랜만에 뵈었는데, 아이고 세상에, 어쩐, 저도 모르게, 어머,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제가 그랬는데, 옆에 우리 또 반쪽이신 김국진 선배님도 같이 계셨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연예인 커플들

이 방아타령을 부를 때는 바로 뒤에 좀 더 빠른 곡 잦은 방아타령을 이어서 부릅니다. 이런 민요를

탈의 에스콰로 듣고 왔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네. 에스콰로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9801님 귀가 중인 자녀 기다리다 늦은 방송 잠시라도 듣기 위해 들렀는데 깊은 밤을 채우시는 모습은 여전하시네요 해주셨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또 이렇게 꼭 들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예. 뒤쪽에 오셔가지고 방송 끝날 때쯤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후반부는 또 이런 국악 음악들이 많이 채워지는데 한 곡 더 들어볼까요? 예. 예, 조혜령의 해금 연주입니다. 아리랑.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특별히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만 가면 아련한 추억에 잠기게 해서 좋을 수도 있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어서 혹은 그저 익숙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토포필리아가 반드시 구체적인 장소가 아닌 마음속에 위치한 상상 속의 어떤 곳일 수 있습니다.

웃도들이 야명으로 송구여지 곡 들으셨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김한승의 아쟁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피리의 화려한 가락에 더해서 아쟁은 주요 골격음 위주로 연주해서 풍성한 음향을 만드는 역할을 했네요. 마들째님께서 오늘 가장 먼저 오셨어요 하는 걱정은 좀 되네요. 네, 좋은 생각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입니다. 꽃과 나무, 나비가 논이는 모습을 보고 돌아오지 않는 임을 그리는 마음을 노래한 음악입니다. 송이라는 여성이 지은 시조시인데요. 꽃보고 춤춘 나비, 나비보고 당신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 듣겠습니다. 박민희의 노래 이정아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꽃 보고 춤추는 나비, 나비 보고 당신 웃는 꽃과 저 둘의 사랑은 절절히 오건만은 어찌타 우리의 사랑은 가고 아니 오는고. 이 당신 웃는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잘 안 쓰는데요. 방긋 웃는다 이런 의미가 되죠. 송이와 해주유생 박준한의 이야기가 담긴 시조시였습니다. 여성 시인 송이가 지은 시조고요. 이 시조시를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꽃보고로 노래했습니다. 국가무용유산 가곡 이수자 박민희의 노래였고요. 이정아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마들제님께서 오늘 활동 활발하게 해주시는데요. 오늘 오프닝 이야기에도 답변을 해주셨어요. 오늘은 마들제에서 영취산까지 느린 걸음으로 다녀왔어요. 영취산이 토포필리아일지도 몰라요. 영산회상 한바탕을 듣고 있으면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 사이에 다리가 놓여집니다. 거기에 산책지기님이 길 동무들과 함께 있어요.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토포필리아가 어디인지 제가 궁금해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요. 영산회상의 영취산도 정말 영원한 토포필리아일 수도 있겠네요. 영산회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음 곡으로 관악영산회상의 몇 곡을 들어보기로 해요. 이 관악기로 연주하는 관악영산회상 중에서 몇 곡 골랐는데요.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이어서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함령지곡 골랐습니다. 함령지곡의 함령, 그 의미가 참 좋은데요. 만방의 평안함이 두루 미친다. 이런 어찌 보면 기원 같은 것을 곡 제목에 담은 거겠죠. 요즘 우리에게 이런 평안함이 필요하죠.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연주하는 관악영산회상 암영으로

사면도들이, 연불도들이, 타령, 군악까지 연주한 관악 영산회상이었죠. 암영으로 평안함이 두루 미친다 하는 뜻을 지닌 함령지곡 들으셨는데요. 최충웅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군악을 제외하고 타령까지만 연주해도 함령지곡이라 불렀는데요. 이 음악은 궁중정제 반주음악으로도 많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보뜰마을님께서 오늘 아침 햇살이 강렬하네요. 지구 온난화가 걱정이 되는데 함령지곡을 들려주셔서 평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셨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이 지구 온난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번 주 일요일 6월 21일이 하지라서 이 태양의 활동이 정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낮 시간 최대, 밤 시간 최소 시간의 순간

올리기보다 그들에게 익숙한 악기를 함께 올리고 거기에 우리 산조의 매력을 더한다면 보편적인 언어로서의 산조의 예술성이 객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당시 함동정월의 산조를 들으며 그 산조를 어떻게 현대적으로 변형할까 생각하고 고민한 결과 곡에 산조의 멋을 포함시키면서 그 음악 안에서 자유롭게 논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작곡가 임준희의 그 생각은 2007년에 작곡한 댄싱 산조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이후 임준희의 댄싱 산조는 악기 편성을 조금씩 달리해서 계속 만들어졌고 2023년에는 네 번째 댄싱 산조가 작곡됐다. 이 곡 역시 독일 베를린의 무대에 섰다. 산조아쟁과 피아노 첼로가 결합한 곡이다. 피아노

철원 등 유명 시인의 시도 의미가 있었지만 어머니의 호흡과 생명, 어머니의 이야기가 담긴 어머니의 시를 노래한 음악은 임준희 작곡 발표회를 찾은 이들의 눈을 적셨다. 작년과 올해에는 스페인, 미국, 중국,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임준희 작곡의 오페라 천생연분이 무대에 올랐다. 오페라 천생연분은 영산회상의 탈영곡을 전체 오페라의 골격으로 해서 만들었다. 시집 가는 장면에도 탈영이 나오고 그 선율을 브라스로도 만들고 합창으로도 부를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젊은 임준희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후의 작품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것을 음악 속에 녹이고 풀어내야 할지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곡을 대하는 관점도 달라졌다. 임준희의 작곡 활동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된 것은 2002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서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오케스트라 곡을 쓰고 현대음악제에 나가고

오페라 천생연분, 교양시 한강, 혼뿔 시리즈 등 다양한 여러 작품을 남기셨고요. 곡마다 역사적으로 여러 의미를 남긴 곡들이 많습니다. 지금 혼뿔 시리즈 9번째를 작곡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새로운 작품 쓰고 계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에너지가 충만한 시간에 주로 곡을 쓰신다고 합니다. 평생 쉬지 않고 끊임없이 펼쳐온 작품 활동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창작열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앞으로 작곡가 임준희의 활동 계속 응원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285님께서 오늘 출근이 늦어 이 시간에 듣고 있는데요. 임준희 선생님 이야기를 듣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트 두 개 보내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불교음악 범패 중에 듣겠습니다. 호소리 참회계입니다. 참회계에는 지난 세월 동안 지은 모든

범패 헛소리 중에 참회계 들으셨는데요. 지난 세월의 죄업이 탐내는 마음, 노여움,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은 건데

0: 없으니 이 모든 죄업을 참회한다 하는 내용을 노래했습니다. 개송 참회계를 송암 스님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음악 듣겠습니다. 심청가의 눈대목 중에 눈대목 하면 바로 신봉사 눈뜨는 대목 들을 수 있겠죠. 신봉사가 눈을 뜨게 되는 그 노정이 참 길고도 어려웠는데요. 맹인잔치가 열리는 황성에 도착한 이후의 일입니다. 황후가 된 심청이는 맹인잔치를 소집해 놓았는데 여러 맹인이 다 왔지만 부친은 아직 오시지 않습니다. 사건도 많았고 또 여러 일도 많았기 때문에 가기가 어려웠던 건데요. 무엇보다 뺑덕이네가 황봉사와 눈이 맞아서 도망간 이후 여러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뒤로 할 만큼 오늘 들으실 대목 딸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니 그 모든 고통이 보상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신봉사가 황성에 도착하자 신봉사의 당도 소식을 알리고요. 이제 심황후와 만나게 됩니다. 딸의 얼굴을 보려고 눈을 꿈쩍이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죠. 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청가 중에서 신봉사 눈뜨는 대목을 왕기철의 소리 이상호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그때여 예부상서 분부하시되 오늘 또 맹인 중에 신맹인이 있으면 별궁 안으로 모셔오도록 해라. 청원사령이 나온다. 청원사령이 나온다. 학도가급 소경님님 오늘 잔치 망정.

0: 도울 먹을 다니며 길런 듯 푸른 소리 원근 산천이 땅그럭그 들린다.
1: 홍사 성명을 차례로 물어가다

서양의 출처너여 그 애가 밥을 빌어 그러니 이름은 정의업과 여행의 출처너여 그 애가 밥을 빌어 근도 생진에 갈적 우연한 중을 만나 공양미 삼백성만 묵은사로 시주하면 소맥눈을 뜬다 하기로 효성긴 흔대자식이 남경장사 성인들께 삼백석의 몸이 팔려 인당수 채수로 죽은 지가 오금 3년이나 되었소! 눈도 뜨지 못하옵고 자식만 팔아먹은 놈을

0: 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끔적 원장! 딱! 떴든가 보더라.
1: 쉬고.
0: 신봉사가 눈을 딱 뜨고 보니 세상이 모두 허적허적허적. 신봉사 눈뜬 바람에 수백 명 봉사들도 일시에 개평으로 눈을 떠 보는데 만자맹인이 눈을 뜬다. 전라도 순창 담양 색깔 못 뛰는 소리로 쬐쬐쬐 짜거든 이마.

이제는 너 갈 대로 잘 가거라. 얼씨구나, 얼씨구나, 좋구나가 지와자가 좀더 좋네. 얼씨구나 열씨구, 얼씨구나 열씨구, 감았던 눈을 반짝 뜨고 보니 황성궁궐이 웬일이며 장해 말이요. 먼 말마다 인당서 죽은 딸이 판세상 황후되니 천에 찬 번만 뜻밖이라. 얼씨구나 열씨구, 어둠 침침 빈방 안후 불킨 듯이 반갑고 사냥

의미의 춤이었죠. 왕의 춤을 뜻하는 무속춤, 왕거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태평무 반주음악이었는데요. 오늘은 한영숙류 태평무 반주음악을 원완철의 대금, 유인상의 장단, 이동훈의 해금, 문경아의 가야금, 이호진의 피리, 이경섭의 꽹과리, 윤석영의 징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심청가 들으면서 사설 중에 나온 흥진빌의 고진감래가 기억에 남는데요. 흥이 다하면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다하면 즐거움이 온다는 원리, 바로 우리 삶의 이치겠죠. 우리는 슬픔과 괴로움 말고 흥과 즐거움만 찾아오길 바라고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 그 어느 흥도 괴로움도 다 지나간다는 이치를 생각한다면 그 무엇이 찾아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겠죠.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맑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물 위에 통보하고

0: 계십니까? 추궁기 판의 소리를 박는데도 절개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소.
1: 우문의 현답이십니다.
0: 선상님이 유독 아끼는 제자 아닌겨?
1: 특별 대우라도 있다.
0: 어리긴 하지만 소리도 타박할 데 없고.
1: 박록주명창 부러우신가 봅니다.

0: 동생 좋네. 좋아.
1: 참말 늦었어.
0: 아, 참말 늦었네.
1: 나도 좋다.
0: 우리 송감찰 선생님께서 안 그러셨는가?
2: 송감찰. 어전광대가 되어 감찰 벼슬을 하사받은 동편제 최고의 명창,

당 녹으면 우리 농북 시절이로 다 패랭기 꼭 말을 들어 보아라 아나 농북이야 말을 들어라

0: 와서 내 딸 춘향을 살려줘.
1: 내가 선영 덕으로 어사한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잠깐 보니까 우리 장모의 덕이로구나. 이리 오너라.
0: 건디가 날 찾나. 건디가 날 찾어. 날 찾을 리가 없군. 말은 건디가 날 찾나. 나만 보정을 성내 성겐다. 소문을 못 들었나. 대신 수 풀기라요. 뭐 없을 사람. 얘기 처럼 우정은 사람아. 한번 올라가시던지 평근디 무슨 정황은 날 찾어. 정황 없네. 어서 가소.
1: 어허 늙은이
0: 네 집이라고 아니 들어 문 밖에 와서 주저만 얼른 가들어 가세. 아이고 이 사람아, 이 거짓고를 해서 뭐 들어왔는가. 포기실래 어서 가소.
1: 앞으로 일이 있을라는지 알 수 있는가 이 사람아.
0: 내 자네 꼬라지 보니 아무 일 없게 생겼네. 어서 가소.
1: 춘향이나 좀 보여주소. 보고 갈라네.
0: 아이고 그 주석 명글이.

사람 없을 사람. 얘기 처자 무정은 사람아. 한번 올다가

0: 앉아.
1: 내 자네 꼬라지 보니 아무 일 없게 생겼네. 어서 가서
2: 춘향이나 좀 보여주소. 보고 갈라네.
1: 아이고 처모냥의 춘향이 사또아.

그 썩나선 근읍수령이 모아든다. 순창군수 담양부사 국성현감 훈북영장 자리로 모아들어 구름 차이를 높이쳐 백문석 화문석 십별국 자진풍악 감무 1등 명기들은 좌우간을

0: 어라 먼데 사는 걸객으로 걸어온 잔치 왔다 술 한 점 안주 한 점 빌리시라고 여쭈어라.
1: 예? 저 거린을 몰아내라.
2: 예? 어따 이게 웬 양반이 어따 신존전이라고 통제 없이 들어오시오. 썩 못 내려가.
1: 자 오늘 내 생일잔치 그저 있기 부미하니 우리 그란 소식 지읍시다. 내가

저 보육줄 봐라. 보면 눈 한번 검정, 발 한번 톡 구르고 부채 까딱하고 나가니 저 보육줄 소식 명리하고 동원 소리 자로 검색을 좌정하라. 공영한 물 산문 허대 아명사 소리야 지들어 메고 사면에서 우르르

0: 아이고, 자. 이제 다 왔다. 조금만 더 힘들내자.
1: 알겠습니다.
2: 녹음 후 다 마치면 기념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3: 아이고, 그럼 진작에 이야기를 좀 해주시지.
4: 사진도 한번 박으면 평생 가는 긴데.
2: 녹주, 자네 지금 그대로도 좋네.
4: 참말인겨.
2: 잠깐 꾸민다고

0: 자. 그럼 기념 사진 찍겠습니다.
1: 좀만 기다리소.
0: 오래도록 기념으로 남을 사진이문이다. 예쁘게 단장하십시오.
2: 그리여 이쁘게들 단장해라. 우리도 우리지만은 마을 심부름하느라 고생 많았어.
0: 아니문이다. 다들 잘 해주셔서 모든 일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귀하고 좋은 소리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2: 참말로 소리가 좋게 들리던가?
0: 어려운 말에 뜻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음입니다. 다만 가만히 앉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때는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애절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슴이 시원하게 탁 트이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조선의 소리 참 대단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스고이!
2: 스고이?
0: 훌륭하다. 오싹할 정도로 소름 끼친다는 말이문이다.
2: 자네들.

0: 또 풀어졌어?
1: 선상님, 대님은 사진에 안 나옵니다.
0: 네?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니지.
2: 선상님, 제가 내드릴게요.
0: 그래, 고맙다.
2: 다 됐네요.
0: 어이, 그려.
3: 없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원치 않는 기록을 강요당하기도 합니다. 버튼을 눌러 쉽게 기록하고
4: 버튼이다?
5: 그나저나 오늘 사진 받고 소리 받고 참 많이도 받는다.
0: 인자 그만 박어!
3: 판에 받고 싶은 소리는 아마도 판에는 박히지도 않고 박을 수도 없는 소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감각의

0: 아우 귀여워.
1: 아이고 애쓰셨다.
2: 애쓰셨습니다.
1: 민영이 애쓰셨습니다.
3: 아이고 고소 민영이 애쓰셨네.
2: 아이고 소원검 선생님 애쓰셨습니다.
1: 참 좋다고.
4: 다시 감사드려요.
5: 명창들의 소리는 어쩌면 귀로만 듣는 소리는 아닐 테니까요. 출연 한성준 소리북 정민영, 정정렬 소원검, 이화중선 정승희, 임방울 김대일, 박록주 김송, 김소희 김현주, 일본인 통역사 원세은, 음악연주 피리 허진, 타악 황상현, 기타 박석주, 해설 지기학이었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

오늘은 음력 5월 초닷새 단오날입니다. 단오는 예로부터 한 해 가운데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로 여겨졌고요. 설 추석과 함께 3대 큰 명절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계절로 보자면 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초여름의 문턱에 서 있는 날입니다.

오래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진짜 단호선 부채가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운 날 그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서로의 여름을 조금은 견딜만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반각시조 단옷날 집헌관에서 듣겠습니다. 노래의 문현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반각 시조 단오날 집헌관에서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문현이었습니다. 오늘은 6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음력 5월 초닷새 단오날 아침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단오날 더위가 시작되는 길목에서 부채를 주고받으며 상대의 여름이 조금은 시원하기를 바랐던 마음 생각할수록 참 멋스럽고 다정합니다. 특히 우리 고유의 부채 가운데 합죽선이라는 부채가 있죠. 대나무 껍질을 얇게

풍경 소리 준비하고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떠나는 팔도 마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단오제가 열리는 곳 시원한 바다와 커피와 장칼국수가 있는 강원도 강릉으로 가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추천 단오놀이 듣고 오시죠. 소리의 이난초외 여러분입니다.

목소리를 받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이 삶의 애환을 툭 던지면 모두가 위로하듯 그 소리를 받아 안는 공동체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소리는 무려 18분에 달하는 기나긴 호흡의 대작인데요. 평생을 소리와 함께 살아온 보유자들의 묵직한 공력이 서려 있습니다. 특히 노래 가사 중에 부채에 관한 이야기도 재밌게 흘러나오니까요.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보세 뛰어 보세
1: 강강술래
0: 흑신흑신 뛰어나 보세
1: 강강술래
0: 높은 마당이 깊어지고
1: 강강술래
0: 깊은 마당이 터지게
1: 강강술래
0: 흑신흑신 뛰어나 보세
1: 강강술래
0: 남생아 놀아라
1: 졸래졸래가 잘 논다
0: 어우 하생이 저세기 구구 남생 놀아라 익사 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설나무 초야 내제 끄랑 나무 접시가 우갱케

0: 아 놀아라 졸래졸래가 잘 논다 어우 하색이 저색이 고구남색 놀아라 아 익사 아 척사 소사리가 내려온다 청주 뜨자 아랑주 뜨자 설나무 초이야 내제 끄랑 나무 접시가 구갱케 개골이 개골청 방주 안에 왕개골 왕개골을 잡으려면 양파를 떨떨 걷고 비나리 방죽을 더듬어 청에 풀자
1: 위도군사 청에 풀자
0: 청청청에 풀자
1: 위도군사 청에 풀자
0: 청청청에 풀자
1: 위도군사 청에 풀자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날이 좋다고 날마디 노냐
1: 강강술래
0: 달이 좋다고 달마디 노냐
1: 강강술래
0: 6월 유두 7월 백주
1: 강강술래
0: 8월 추석이 다 넘어간다
1: 강강술래
0: 고사리 대사리 끙짜
1: 나무 대사리 끙짜
0: 유자 꽁꽁 채미나 넘자
1: 아장장장 버리요
0: 고사리 대사리 끙짜
1: 만부대사리 끙짜
0: 지리산 고사리 끙꺼다가
1: 우리 아베 반찬하세
0: 고사리 대사리 끙짜
1: 나무대사리 끙짜
0: 고사리 끙꺼 파군이 넘고
1: 아산이나 넘자
0: 고사리 대사리 끙짜
1: 만부대사리 끙짜
0: 성구 끙꺼 우찜 넘고
1: 대산이나 넘자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윽신윽신 뛰어나보세
1: 강강술래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 온다 덕성 몰자
0: 비야 비야 오지 마라
1: 딸밭에 장구 친다
0: 몰자 몰자 덕성 몰자
1: 비 온다 덕성 몰자
0: 비야 비야 오지 마라
1: 딸밭에 장구 친다
0: 풀자 풀자 덕성 풀자
1: 비겠다 덕성 풀자
0: 풀자 풀자 덕성 풀자
1: 햇난다 덕성 풀자
0: 풀자 풀자 덕성 풀자
1: 비게 나 덕석 풀자
0: 풀자 풀자 덕석 풀자
1: 펜난다 덕석 풀자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저건 너무 군밭에
1: 강강술래
0: 쟁기 없어 무거웠던가
1: 강강술래
0: 임자 없어 무거웠던가
1: 강강술래
0: 잘된 데는 차주 갈고
1: 강강술래
0: 못된 데는 모조 가라
1: 강강술래
0: 머리머리 톰부 심고
1: 강강술래
0: 톰부 따는 저 큰애가
1: 강강술래
0: 앞돌라라 앞매보자
1: 강강술래
0: 뒤돌라라 뒷매보자
1: 강강술래
0: 강강술래
1: 강강술래
0: 어디 꼴치완가
1: 장자장자 꼴치와세
0: 어디 꼴치완가
1: 장자장자 꼴치와세
0: 어디 꼴치완가
1: 장자장자 꼴치와세
0: 어디 꼴치완가
1: 장자장자 꼴치와세
0: 어디 꼴치완가
1: 장자장자 꼴치와세
0: 손치기하세 자 손치기 손치기

0: 치유하세.
1: 몇 단양 쳤는가?
0: 스물 단양 쳤네.
1: 어디 꼴치환가?
0: 장자장자 꼴치환세.
1: 어디 꼴치환가?
0: 장자장자 꼴치환세.
1: 문제게 문제게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제게 문제게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제게 문제게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제게 문제게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제게 문제게 문 열어주소.
0: 열쇠 없어 문 열었네.
1: 문제 새끼 찔룩찔룩
0: 가사리 보시오.
1: 문제 새끼 찔룩찔룩
0: 가사리 보시오.
1: 꼬리 따세.

백의장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김명대회 여러분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점심을 먹고 나면 갑자기 눈꺼풀이 확 무거워지면서 오후 내내 멍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보통은 밥을 먹어서 그렇겠지 하면서 넘기기 쉬운데요. 식사 뒤 찾아오는 졸음이 단순한 피로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점심에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먹게 되면요. 혈당이 급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심한 졸음과 피로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특히 외식 메뉴나 회사 점심 메뉴를 보면 밥이나 면, 달콤한 소스, 또 후식 음료까지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먹게 되는 그런 경우. 이런 식사는요, 혈당을 급하게 올리기도 쉽지만 특히 식사 뒤 바로 자리에 앉게 되면서 몸이 처지고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오후를 좀 더 가볍게 보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것을 예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는요, 밥이나 면부터 급하게 먹기보다는 단백질이나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좀 더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유, 이거 먼저 먹으나 저거 먼저 먹으나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그네 뛰는 처녀입니다. 연주에 금강산 가극단 민족 배합 관현악

2부 첫 곡 그네 뛰는 처녀였습니다. 연주에 금강산 가극단 민족배합 관현악단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아우 이 공연은 표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씩씩한 막내 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십니다. 적당히 걸을만한 산책 코스부터 입안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 스팟까지 안내하겠습니다. 오늘 막내 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셔갈 곳은 푸른 동해바다가 시원하게 그 너른 품을 내어주는 곳 강원도 강릉입니다. 강릉은요 서울 청치위의 뜻이 담겨있다고 하는데요. 단오제에서는 전통 재래는 물론 구판, 전국 최대 규모의 시끌벅적한 난장까지 다채로운 구경거리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데요. 잔치에 먹거리가 빠지면 서운하겠죠. 어떤 근심이나 애군도 내려놓고 서로 엉켰던 관계도 자연스럽게 풀어보자는 치유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단오제에서는 전통 재래는 물론 구판, 전국 최대 규모의 시끌벅적한 난장까지 다채로운 구경거리가 끝도 없이 펼쳐지는데요. 잔치에 먹거리가 빠지면 서운하겠죠. 행사가 열리는 남대천 근처에는 단오 맛집들이 즐비한데요. 여기서 꼭 드셔야 할 메뉴는 강릉 사투리로 감재적이라고 부르는 노릇노릇한 감자전입니다. 주문 즉시 무쇠판에 지져내는 감자전은 입에 넣자마자 구수하게 녹아내리니까요. 꼭 한 젓가락 맛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형님 누님들 모시고 강릉을 누비어 보겠습니다. 자, 그네를 뛰러 가세 듣고 오시죠. 노래에 오주합니다.

한들한들 한들한들 한들한들 한들, 한들, 한들.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릉의 깊은 품격을 느낄 수 있는 유적지 두 곳을 둘러보겠습니다. 먼저 신사임당과 율곡 이선생이 태어난 오죽헌이 있습니다. 오죽헌은 집 주위에 손가락만한 검은 대

등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

될지 예측 한번 해보시죠. 맞히신 분들에게는 다음 주 월요일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축구 선수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문자도 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첫 경기 체코로부터 2-1 이겼는데요. 특히나 이게 역전승이었다는 게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후반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이기고 있는 팀이 마음먹고 수비만 하면 흔히 하는 말로 잠그면 그 역전하기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걸 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응원곡 계속됩니다. 소리아 밴드의 노래와 연주로 뷰티풀 코리아 듣죠.

선수가 한골 넣는다. 제 예상이 빗나가고 무승부 또는 한국이 이기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5718님도 멕시코의 승리를 예상하고 계시고요. 1대1로 비긴다. 좀 더 계십니다. 1612님 1대1로 비깁니다. 하셨고요. 노랑토끼님도 멕시코 가달라 하라. 변화무쌍한 날씨에 우리 선수들 파이팅. 멕시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1대1로 무승부 될것 같고요. 키플레이어는 이강인 선수일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화제의 인물 8920님은 한디님 3대 0으로 대한민국이 진다에 예상합니다. 우리 선수들 열심히 뛰어줄 거라고 믿고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 엄청나죠.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오늘은 옌스 카스트로프 이 선수가 나올 것 같아요. 예, 이 선수 지금 독일 리그에서 뛰고 있고 아버지가 독일인, 어머니가 한국인이거든요. 독일인 그 대표팀, 독일 그 축구 대표팀으로도 물론 이제 성인 대표팀에 뽑히진 않았지만 연령대 대표팀에 꾸준히 뽑히면서 독일 국가 대표팀으로 월드컵 나가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가 있었는데 한국 대표팀을 선택했어요. 포지션을 최근에 측면 수비수로 바꿨는데 엄청 공격적이고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슛도 아주 강하게 때리는 선수라서 저는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뭔가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해 봅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멕시코전 예상 스코어는 이럴 것이다. 첫 골은 언제쯤 나올 것이다. 그리고 눈에 띄는 선수는 이 사람일 것이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샵0302 문자로도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도 또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투혼 발휘할 것을 기대하면서 공명의 연주로 투혼 듣습니다.

2-1 승리 가자 필승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2089님은 2-1로 진다. 왜 그러시는 건가요? 그러나 손흥민 선수가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인다. 전반전 43분에 슛하고 골인이 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하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의 대활약을 기대해 주셨습니다. 1612님도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넣는다에 예상을 해 주셨고요. 4723님 한국 멕시코 후반 12분 조규성 선수 한 골 넣어서 1-0 한국 승리 가자라고 해주셨는데요. 와 이거 되게 현실적입니다. 네, 조규성 선수가 요즘 뭐 선발 명단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대신에 또 멕시코 선수들이 키 큰 선수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의 헤딩골 기대할 만하고요. 후반 12분이면 딱 시간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안예은의 노래 출항 듣습니다.

닭들의 꿈 날다의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꿈을 찾아 양계장을 탈출한 닭들의 유쾌한 모험을 그린 작품인데요. 판소리의 해악, 신명나는 무대에 웃음과 감동, 그리고 잊고 있던 꿈에 대한 따뜻한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공연은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에서 열리고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공연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까지 다섯 분께 1인 3매씩 티켓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족 소리극 닭들의 꿈 날다 공연이 열리는 복사골문화센터에서는 어린이 공연 축제 들썩들썩 연희 놀이터도 같은 날 7월 4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사자춤, 풍물놀이 같은 연희 공연부터 전통 소품 만들기, 전통 의상 체험, 떡매치기까지 가족이 함께 즐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공연도 보고 우리 전통 문화도 신나게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하늘 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데 혼자 타는 거예요. 모르시겠음 잘 찍어보세요.
1: 하하, 오늘은 청호가 단호를 맞아서 판소리 춘향가 속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춘향가 이도령이 처음 만난 날 바로 5월 단호였죠. 춘향이가 향단이를 데리고 추천하러 나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추천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널뛰기, 2번 강강술래, 3번 그네뛰기, 4번 줄넘기입니다. 청호가 힌트를 줬죠.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요런 놀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높이 슝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오고 다시 또 올라가고. 단호의 대표적인 풍습인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놀이가 두 개 보이긴 합니다.

0: 좋습니다. 1638님 범장기지 떡 드리고요. 2548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7145님 전병 세트, 5387님 유산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638 범장기지 떡, 2548 어쩌다 못난이 김치, 7145 전병 세트, 5387 유산균입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겠습니다. 창호야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여러분 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노래와 연주로 해도 같고 달도 같고 별도 같고 듣습니다. 자,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이한철의 청우이들인의 쌀 2부 첫 곡, 이광수 명인의 소리로 축원덕담 함께 들었습니다. 일본의 한 기타리스트가 있는데요. 꼭 이광수 명인의 소리로 축원덕담 함께 들었습니다. 일본의 한 기타리스트가 있는데요. 꽤 유명한 기타리스트인데 이 이광수 선생님의 축원덕담을 듣고 이 소리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거처를 한국으로 옮겨와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강산혜 씨 밴드의 기타리스트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강산혜 씨는 일본인이 우리 소리를 이렇게 좋아하나? 대체 우리 소리가 뭐길래? 하면서 더불어 이렇게 우리 소리의 매력에 빠지게 됐는데 그 마음으로 이제 7월 4일과 5일 여우락 페스티벌에 공연을 하게 됐다는 훈훈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복원 씨와 함께 공연하게 되는데요. 정복원 씨는 또 최근에 제52회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 판소리 명창부에서 대통령상의 영예까지 안았습니다. 멋진 공연이 될 것 같아요. 핫지 씨는 뭐 최근까지는 핫지와 TJ, 핫지와 에리 라는 이름으로 또 활동도 했었고요. 자, 앞서서 1부에 제가 우리 스코어 맞춰주십시오. 대한민국과 멕시코 월드컵 경기라고 했을 때 8920님이 멕시코가 3-0으로 이겨요. 대한민국을 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핀잔 아닌

게 크로스를 황인범 선수가 잘 올려줘서 넣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양현준 선수를 핀잔을 줘요. 양현준, 현준아 너도 좀 그렇게 인범이 형처럼 좀 올려봐. 뭐? 내가 잘 올려줬잖아.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영상인데 아주 재밌습니다. 자, 다시 노래로 되돌아와서 투어스의 드림 위더스 함께 들으면서 우리 선수들 화이팅하기를 다시 한번 응원해보죠.

0: 자.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은 많지 않죠.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작가 김동영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작가 픽 오늘의 공간. 자, 생선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지난주에는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와 화산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아이슬란드 2탄인가요?
1: 네. 오호. 한 번에 끝나기에는 아깝죠.
0: 그죠.
1: 네.
0: 아이슬란드 날씨가 진짜 변덕스럽다던데 어느 정도인가요?
1: 그 아이슬란드

0: 춥고 바람이 우선 안 불어야 되고. 그래서 딱 그런 날씨가 딱 봄이 떠요, 예보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다 보러 나가는 거죠.
1: 아, 뭔가 오로라 뜨는 날에 전조 증상이 현상이
0: 예.
1: 있군요.
0: 그리고 맑아야 돼요.
1: 맑아야 돼요.
0: 흐린 날에선 잘안 보이거든요.
1: 오, 그럼 직접 보면 어느 정도예요? 그냥 이렇게 어렴풋하게 이렇게 색이 보여 있는
0: 아,
1: 정도인가요?
0: 그렇게 보일 때도 있고요. 그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1: 에이, 또
0: 그런 거 있잖아.
1: 이러신다.
0: 디즈니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요정들이 나올 때 나오는 날개짓 하는 소리들 있잖아요. 핑클핑클핑클핑클 막 이런 거 종소리 나는 것처럼 그런 소리가 들려요.
1: 우와, 들리는 느낌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0: 들리는 느낌이죠.
1: 느낌이죠?
0: 네,
1: 에이,
0: 사람이 이렇게
1: 역시나.
0: 인식한 것만큼만 보이기
1: 근데
0: 때문에
1: 그만큼 신비롭다라는 겁니다.
0: 완전
1: 네, 존재하지
0: 비현실적이에요.
1: 않는 소리가 들릴 느낌, 그런
0: 네.
1: 느낌을 느낄 정도로.
0: 그리고 정말
1: 오.
0: 누가 표현한 것처럼 그 커튼처럼 이게 딱 커튼 바람에 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요동쳐요.
1: 근데 아이슬란드도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잖아요.
0: 네.
1: 막그 오로라를 볼수 있는 지역이 좀 북쪽으로 가야 있다든가, 레이캬비크에서도 뭐날좀 보인다든가,
0: 아니
1: 어때요?
0: 물론 북동쪽으로 가면 잘 보이는데요. 근데 레이캬비크에서도 딱 보면 뭔가 느낌 이상해요. 딱 보면 오로라가 막 휘황찬란하게 춤추고 있습니다.
1: 근데 서울 같은 경우, 뭐 대도시 같은 경우는
0: 네.
1: 빌딩에 불빛이 막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0: 네.
1: 자연 현상.

0: 네, 한 3대 2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1: 어, 어.
0: 예.
1: 어쨌든 이기는 게 중요하죠, 뭐. 오늘도 승점 3점이 중요한 거니까.
0: 네. 어, 3점이에요, 우리나라?
1: 이기면 승점 3점, 어? 비기면 1점, 어. 지면 승점이 없죠.
0: 오늘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오늘은 저도
0: 축구 전문가로서
1: 비길 것 같아요.
0: 비길 것 같아요.
1: 어, 2대 2. 아. 생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비길 것 같아요.
1: 몇 대 몇으로
0: 비길? 1대 1.
1: 1대 오케이. 우리
0: 돌아서 가요.
1: 그러니까 외국 가면 그게 되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0: 네. 뭐
1: 거리 이렇게 도로로 재보면 50km, 40km인데 1시간 20분 걸리고 막. 네.
0: 저는 비길 것 같아요.
1: 몇 대 몇으로
0: 비길? 1대 1.
1: 1대 오케이. 우리 그 애청자분들도 1대 1을 정말 많이 예측하고 계세요.
0: 1대 2.
1: 1대 1.
0: 1대 1.
1: 어, 비긴다. 어, 이기면 좋겠지만 아마도 비길 것이다.
0: 근데 이겨도 문제라고 하던데요.
1: 이기면 좋죠, 뭐.
0: 아, 좋은데 그럼 조 1위가 돼서 32강 갔을 때 어려운 팀하고 만난대요.
1: 어려운 팀은 아니고 아마 다른 조의 3위 팀하고 만나기 때문에 팀은 괜찮을 거예요. 근데 멕시코에서 경기를 해야 되는 거고 조 2위를 하면 LA로 갑니다. 예, 32강전이 LA에서 열려요. 그러면 LA 우리 교민들이 또 많이 계시니까 아. 홈 경기처럼 치를 수 있다.
0: 아, 그런 또 지리적인 요건도 있군요.
1: 그리고 안타깝지만 아이슬란드는 본선 진출을 못했다.
0: 근데 여기서 이제 아이슬란드 체육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 네.
0: 아이슬란드는 진짜 밖에 수업 실내에서 하는 수업보다 밖에서 하는 수업이 많아요.
1: 실외 수업.
0: 네.
1: 오.
0: 축구, 네. 수영 이런 것들이 많아요.
1: 근데 인구가 몇십만

0: 그렇군요.
1: 그런 왜 그러냐면 북유럽 특성상 그런 사회 체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게 잘 돼 있어요. 왜냐면 겨울 되면 해 안 뜨잖아요.
0: 그죠.
1: 그러니까 그 시간을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0: 아,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되는 거군요.
1: 그래서 너무 축구장도 많고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축구인데 천장 있는 축구장 있죠. 야외인데 천장이 있어요. 네. 돔은 아니고 옆엔 뚫려 있고 그런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교육이 음악 교육.
0: 음악 교육.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밴드나 아티스트들 네. 아이슬란드 출신의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네요.
1: 그러니까 음악 교육 같은 게 진짜 해서 모든 국민들이 1인당 할 수 있는 악기가 두 가지 정도 된대요.
0: 우와.
1: 그래서 아이슬란드 밴드들 보면
0: 네. 클래식 악기들도 많이
1: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클래식 악기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면 밴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0: 맞아. 그 중국계 아이슬란드인 라오페이 그 재즈 네. 보컬리스트도 첼로 연주 엄청 잘하잖아요.
1: 아, 전 몰랐어요.
0: 생선 작가는 주로 락 쪽을.
1: 아, 저는 네, 락입니다.
0: 하나 듣죠?
1: 네.
0: 시베어 가지고 오셨네요.
1: 네, 아이슬란드 밴드고요. 우리가 시기오로스와 비용만

0: 그렇구나.
1: 그래서 씨베어의 너무도 잘 어울리는 콜드 썸머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0: 아, 날씨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여름도 아, 여름이라서 추워라는
1: 네.
0: 말이 그 문장이 말이 되는 나라예요.
1: 네, 맞습니다.
0: 좋습니다. 씨베어의 콜드 썸머 듣고 오죠.

0: 우리 뭐 일본 여행할 때 하코네 근처 가면 네. 그런 유황 냄새 같은 거 나잖아요.
1: 네, 맞아요. 정확하게 유황. 그래서 오래된 집이다 새 집 가서 뜨거운 물 딱 샤워할 때 틀면 물이 좀 약간 점액질이 있어요.
0: 와.
1: 그래서 물 필터도 자주 갈아줘야 돼요.
0: 오.
1: 그래서 별로 안 춥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 대신 바람막이나 네. 그 모자라든가 이런 거 꼭 쓰셔야 돼요.
0: 오.
1: 건조하고 습해서.
0: 자, 생선 작가가 멕시코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바닷물 때문에 아이슬란드가 생각보다 안 춥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1: 네.
0: 내일은 아이슬란드 분들이 더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멕시코에서 열리는 뜨거운 우리 선수들의 열정 넘치는 경기가 있을 거기 때문에 바닷물이 좀 더 데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0: 자, 그러네요. 우리나라는 뭐 겨울에 영하 20도, 네. 뭐 여름에 영상 40도, 한 60도, 60도.

0: 하고 그잖아요.
1: 지금 아무도 지금 스태프들 아무도 다 딴짓하고 있는 거 보시죠. 잘생겼다는 얘기. 예, 아무튼
2: 시선을 이쪽으로 아예 안 주네요.
1: 네, 그래서 태워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전거 가지고 있었거든요.
2: 예.
1: 자전거도 트럭에다 씌워주고서 왜 거기 가느냐, 거기 아무것도 없고 마을 사람 한명 있고
2: 오.
1: 막 그러거든요.
2: 네.
1: 그래서 내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아 시게어로스 너 그러는 여기 그래서 많이 와 사람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저만 특별할 줄 알고 갔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2: 아.
1: 제가 영화여행을 했을 때 어떤 장소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간단 말이죠. 저만 전 세계에서 갔을 거라고 생각해. 자의식 과잉돼서 아 이거 책으로 써야지.
2: 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뭐 음악 듣는 사람, 음악 하는 사람들 뭐다 여행 좋아하는 사람 다 이건 나만 해봤을 거야. 자랑해야지 가서 이런 마음 있잖아요.
1: 근데 막 가면 누구 왔다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서 근데 딱 갔는데 그때가 백야였거든요.
2: 밤이 없어요.
1: 와, 거기서 딱 그러니까 해를 지는 게 보이거든요. 바닷가인데. 그게 해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11시쯤 져요. 밤 11시쯤.
2: 해가 지긴 지나 보죠.
1: 아니요, 진다는 표현이
2: 사라져.
1: 수평선에서 잠깐

0: 나무라고 해봐야 저 키, 제 키보다 좀 작거든요. 그 숲이 없어서. 근데 그 할아버지는 나무를 외국에서 사와서 정원에다 심는 할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가 아저씨가, 그 할아버지가 너 한국에서, 그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이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예. 여행하면서 여행 많이 하는데 아 저는 이렇게 여행만 다니고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이게 앞으로 네가 나이 들어서 살아갈 힘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1: 그 이 추억이, 바라보면서.
0: 이 추억이,
1: 아 이 추억이
0: 아이슬란드니까 네가 길에서 들인 시간과 노력과 돈들이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 나처럼 못 움직이니까 의자를 앉아서 남은 생을 보낼 그런 힘, 원동력이 될 거라고 하는 말 들어서.
1: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지금이 좋을 때야, 다닐 수 있을 때 많이 다녀.
0: 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하면 물론 그런 고립감, 자연, 오로라 이런 거 다 좋았지만 예. 아 내가 이렇게 헛짓거리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1: 네 맞아요. 여행의 의미가 또 새롭게 부여된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고, 나무 심으면서 아저씨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
0: 네. 네.
1: 자 노래 또 한 곡 더 들을 텐데요. 네. 킬링 조크?
0: 네.
1: 죽이는 농담 이런 네, 거네요.
0: 그렇죠.
1: 끝내주는 농담.
0: 전혀 아이슬란드하고, 아이슬란드 밴드는 아니거든요. 영국 밴드예요.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작품들 있지만 읽어보면은 어디 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판 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순양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 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다채로운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경기 대표 민요와 작가인 제비가 박물가, 매화타령, 오봉산타령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작품들과 창작곡, 만화경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익숙한 민요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경기 소리만화경과 함께 경기 전통예술의 색다른 매력을 만나보시고요. 예매와 공연 관련 정보는 경기아트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든 오프닝곡 데이터의 바라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아리랑을 AI가 분석하고 재구성한 알고리즘 아리랑, AI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인간이 발전시켜 완성한 공존의 울림까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또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와 국립국악관현악단의 AI 페르소나 지음이 공동진행을 맡아 관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예술과 기술은 어떤